로움, 우리를 이 땅에 내어준 우리 조상의 감사한 마음이 절로 있는 무렵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추석도 며칠 남지 않으니 이렇게 우리에겐 감사해야 할 대상이 하나하나 생각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계절마다 첫 과일이나 첫 곡식 같은 걸 또 첫 계절의 산물이 나오면 이를 사당에 올렸습니다. 왕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직과 종묘에 이를 올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걸 천신제라 불렀는데요. 천신제 때에는 음악 연주는 하지 않았지만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드리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올리는 제사 종묘제례악 중에 골랐습니다. 왕의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의 음악 보태평 중에서 희문, 기명, 귀인, 역성의 네 곡 이어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계절의 첫째 달을 말하는데요. 물론 음력을 말하죠. 봄은 음력 1월, 여름은 음력 4월, 가을은 음력 7월, 겨울은 음력 10월이죠. 음력 1, 4, 7, 10월의 상순 첫 열흘 중에서 좋은 날짜를 관상감에서 고릅니다. 일진도 보고 날짜도 보고 여러 조건을 보아서 택하기 때문에 열흘 중에 어느 날짜가 될지는 그 해에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지 후 세 번째 미일인 나비일까지 해서 다섯 차례 오향제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종묘 오향제가 가장 큰 규모의 종묘 제사가 되는 건데요. 이때에는 초헌관이 왕이 되고요. 왕에게 유고가 있을 때는 왕세자 혹은 영의정 등이 초헌관이 되기도 합니다. 왕이 참석할 때에는 왕의 거가가 궁을 나가 종묘로 행하고 제사를 다 마치고 나면 다시 거가 환궁, 궁으로 돌아오는 절차까지 하게 되죠. 거가 환궁 때에는 돌아오는 길에 음악 연주도 합니다. 가을 제사의 경우 음력 7월에 지냈기 때문에 만약 지금이 조선시대라면 종묘제향 때 음악 연주를 들으려면 음력 10월 상순이 돼야 하니까 두어 달 더 기다려야 하겠죠.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종묘제향 때 연주하는 종묘제략도 들어보고요. 또 종묘제향과 관련되는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추석은 속절이라서 종묘제사 때 음악 연주는 하지 않았지만 제사는 지냈습니다.

상사별곡과 더불어 선율이 아름다운 곡으로 꼽히는 가사 음악이죠. 하루아침에 이별한 임을 두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 체념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했는데요. 병풍에 그려놓은 황개가 두 날개를 펼치면서 꼭이오 울면 오실까 지화자 좋으시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12가사의 하나 황개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 이 세련된 선율의 아름다움을 들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붓들마을님께서 오늘 첫 곡 종묘제례악 들으시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아침 햇살을 보태평을 들으며

육박 도드리장단의 향연이었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이 도드리장단의 넉넉한 서정을 누릴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낮은 음역대로 넉넉하게 시작하는 하현 도드리의 멋스러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드리 돌장, 사면 도드리, 하현 도드리까지 연주한 별곡, 아명으로 정상지곡 들으셨는데요. 영산회상을 특별한 순서로 연주한다고 해서 별곡이라 부르셨습니다.

사전 부분만을 따로 모아 편집해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곡이 전체 44곡인데요. 곡 해설 하나하나가 곡의 안내도 제대로 해주면서도 마음 풍성해지게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시간 통해 해설을 읽고 나서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이 책에 나오는 음악 설명 골라서 함께 읽어보고요. 음악도 들어보는 순서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악은 대금독주 청성 자진한잎이고요.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입김을 빌려내는 선계의 소리라는 부제가 붙은 글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수정처럼 해맑고 가슴이 시리도록 투명한 게 한국의 가을이다. 이 한국의 가을빛처럼 청정하고도 유순한 가락이 있어 만인의 심금을 휘어잡는 명곡이 있으니 바로 청성 자진한잎이 그것이다. 옛 선인들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절한 높이의 음역을 중성이라 했고 이를 준거로 해서 높은 것을 청성, 낮은 것을 탁성이라 했다. 무릇 소리란 높아질수록 맑게 들리고 낮아질수록 둔탁하게 들리기 마련이니 높고 낮은 음역을 각기 청탁이라는 시각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며 사용해온 선조들의 감각은 잠옷 문학적인 데가 있다. 이처럼 높은 소리를 청성이라고 했으니 여기 청성 자진한잎도 높은 음역에서 연주되는 가락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청성 자진한잎은 전통 가곡 태평가 선율을 높은 음역으로 이조해서 기악음악으로 변주한 곡이다. 자진한잎이란 빠르다는 뜻의 자진과 악곡을 뜻하는 큰 잎사귀란 뜻의 한 잎이 모인 단어인데 한문으로 표기하면 삭대엽이 된다.

있으랴. 또한 우리의 청성곡은 자연의 대밭에서 자연의 일부인 대나무를 그대로 잘라다가 정교한 인공 없이 자연스레 만들어낸 대통을 입에 대고 짐짓 꾸며대는 역겨운 분식 없고 억지 춘향으로 지어가는 인위의 가식 없이 그야말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실어내는 가락이고 보니 그 아무리 우리의 심금이 무디다 한들 처음 들어 친숙하고 두 번 들어 매료되며 세 번 들어 탐복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그것은 영락없는 자연의 소리요 피안의 소리며 영혼의 소리임이 틀림없다. 일찍이 대악피리 즉 가장 훌륭한 음악은 간단하고 쉽다고 했던가. 오직 한 옥타브 내에 세 개의 음만을 가지고 엮어내는 가락이면서도 그처럼 기막히게 가슴을 흔들고 홀령을 흔들어대는 음악이고 보면 그 어디 인간의 소작이요

청성 자진한 입 들으셨는데요. 박용호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따비밭에서 2026년 올해 4월에 펴낸 책 한명희의 오늘은 국악이란 책에 나오는 글 중에 청성 자진한 입,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입기

한강 작가가 이 노래를 듣고 동화를 썼나 봐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 그런 표현이 있군요. 우리 삶에서 이 사랑, 이별, 눈물 늘 있죠. 그런데 그게 시인 작가의 손에 들어가면 이렇게 멋진 표현이 돼 나오는 거겠죠. 봄봄님께서도 오늘도 국악산책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늘 좋은 음악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춘향가 중에서 십장가 골랐습니다. 춘향의 죄는 바로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춘향이는 이미 이도령과 백년 가약을 맺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춘향이가 마침내 매를 맞게 됐습니다. 매를 칠 집장사령은 몽둥이를 한아름 안하다가 형틀 아래에다 부어놓고요. 몽둥이를 고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집장사령은 잔뜩 폼을 잡고 매를 칠 준비를 하는데요. 춘향에게 한두 대만 잘 견뎌라 하면서 자신의 솜씨로 살려주겠다 하는 암시도 주죠. 그렇게 해서 춘향이가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요. 각각 숫자마다 매질이 분 일부터 시작합니다. 집장사령은 잔뜩 폼을 잡고 매를 칠 준비를 하는데요. 춘향에게 한두 대만 잘 견뎌라 하면서 자신의 솜씨로 살려주겠다 하는 암시도 주죠. 그렇게 해서 춘향이가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요. 각각 숫자마다 매질이 부적합하다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놓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매죠. 한 일자로 풀어놓는데요. 일자

0: 다.
1: 별장 놓고 형제 얼굴을 고르는구나.
0: 아이 좋지.
1: 이놈도 잡고 늑.

그중어 등심 죽은 놈 골라 잡고 가슴 숙여 대상을 가리고 사또 보는 데는 엄경의 지엄머니 춘향을 보고 속말을 헌다. 예, 춘향아, 한두 대만 견디어라. 내 솜씨로 살려주마. 꼼짝꼼짝 마라. 뼈 부러지리라. 배후 호처럼

0: 공중 제법을 알았거든.
1: 아, 월수 한
0: 삼불 화두로 하지 마오. 사자라서 나 부처로니

사지롤 쯔쯔 서대문에다 걸터고

0: 다월수
1: 삼십도를 맹정헌이
0: 조체월수
1: 복같은 두 다리와 요수같이 흐르는 피는 정반응 친정이라 앞잣던 형방도 눈물 짓고

나이 10살 때라고 했던데요. 당시 심청이 역을 하면서 심청이가 불쌍해서 울었던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이어도 심청이의 마음이 전해졌던가 봅니다. 이 어린 방수미가 소리꾼으로 성장해서 26세에 처음으로 완창을 했고요. 5시간 반에 춘향가 완창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춘향가 중에 10장가를 방수미의 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9073님께서 춘향이즘, 학도이즘, 기사회생 모티브도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시선도 학계에 제시돼 있죠. 춘향이즘, 학도이즘, 이 페르소나에 집착해서 자신의 위상을 위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학도이즘이라고 하죠. 그런 관점으로 춘향가를 바라보는 시선, 언제 기회가 될 때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으로 서용성류 피리산조 골랐습니다. 서용성 명인은 대금산조의 명인이지만 대금은 물론이고 아쟁, 해금, 피리에 이르는 다양한 산조를 두루 남기셨습니다.

를 찾는 분이 많다 하고요. 또 여행도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국외보다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명절 때 우리 가족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같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

안전한 것 말고 어렵고 귀찮은 것, 취약한 나를 매일 대면하는 것이 바로 음악 연습이다. 가장 약한 곳에서 새롭게 태어나보자. 음악가 송은혜님의 말입니다.

첫 곡으로 최명화의 연주 꿈꾸는 오후 듣고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복하는 어렵고 귀찮고 힘든 일이 있으실까요?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출근길에 나서는 것도 그렇고 또 퇴근길에 운동을 하러 나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힘들지만 꾸준히 해낸 일들이 우리를 더 빛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

0: 그래서 다른 시인의 시집을 만드는 편집자는 시를 어떻게 읽을까? 그걸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1: 네.
0: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어려워요입니다.
1: 정말입니까?
0: 네. 네. 어려운데 예. 이 어려움의 힘과 어려움이 나를 어느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하는 믿음 같은 것을 갖고 있을 뿐
1: 네.
0: 당장은 어렵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를 그 한국 100년의 현대시사에서 좋은 시를 썼던 시인들의 작품과
1: 네.
0: 제가 그 시를 읽고 명쾌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갈팡질팡 어려워했던 기억 같은 것을 네. 남겼어요. 네.
1: 와. 약간의 위안은 됩니다.
0: 그렇죠. 위안이 많이 되죠.
1: 위안이
0: 야,
1: 많이
0: 너도
1: 돼요.
0: 어렵구나 라고 하면.
1: 박준 시인님도 시가 어렵다 하면 이건 좀 위안을 삼고 우리가 네. 시를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 주신 대로 총 약 100년의 세월을 아우르는 우리 시인 67명의 시 소개해주고 거기에 우리 박준 시인께서 명쾌한 해석, 분석 요거 아니고 갈팡질팡하는 시인이 읽는 그 마음,
0: 네.
1: 그 감상을 함께 묶은
0: 네.
1: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쭉 보다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은 67명의 시인들을
0: 네.
1: 출생 연도 순으로 작품을 좀 배열한 점,
0: 맞아요.
1: 이거 흥미롭고요.
0: 네.
1: 그리고 궁금했던 점은 이 100년에 걸친 한국 현대시 중에서 어떻게
0: 네.
1: 이제 시는 68편이 등장하잖아요.
0: 네.
1: 68편을 엄선했고 그 기준은 어땠을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서요.
0: 진짜 어렵죠.
1: 예.
0: 그 왜 100년이냐라고 의아해하실 텐데 우리가 시를 이전부터 향유했죠. 근데 그걸 시조라고 하기도 하고 향가라기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현대시라고 하는 것은
1: 네.
0: 국악과 현대음악의

0: 그림을 이용하는 저작권 협의에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한 6개월 정도? 네. 다 만들어 놓고 이 그림이 너무 쓰고 싶어서 책을 못 내는 거죠.
1: 어머.
0: 근데 누군가는 야, 다른 그림 쓰면 되지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책의 오묘한 세계가 펼쳐지는 게
1: 그렇죠.
0: 이게 아니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1: 이거야만
0: 네.
1: 하는.
0: 근데 이게 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야, 제가 뭐가 좋다고 만나? 다른 사람 만나? 잊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이거야만 혹은 저 사람이야만 하는. 그래서 이 어떤 한 권의 책에는 의외로 우리가

0: 요 부분 진짜 좋았는데요. 쓰는 사람은 다 가지지 못한다. 한창 울고 있을 때 내 울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일과 같다. 대신 읽는 사람은 다 가진다. 이건 독자로서는 굉장히 매우 보람되고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문장이었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시를 쓰는 것과 읽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1: 쓰는 일은 불안의 연속이에요. 잘 쓸 수 있을까? 혹은 내가

0: 모의고사 보면 일단 비문학이 있어요. 예. 막 설명문이라고 불리는 혹은 어떤 기사글 같은.
1: 그렇죠.
0: 그리고 예. 고전문학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문학 파트가 있는데 만약에 틀리게 된다면 제가 꼭 현대문학의 현대시 지문이 연계된 문제에서 틀리는 거예요. 아. 왜 이걸 자꾸 틀릴까? 네. 알고 보니까 제가 모의고사 시간에 주로 첫 시간에 국어 시험을 보거든요.
1: 그렇죠.
0: 네. 뭐 생물학적 나이가 무던하겠지만 언어 영역이라고 했었는데 네. 보다 보면 제가 감동받고 있어요. 이
1: 문제?
0: 지, 예, 지문을 읽으면서 지문에? 이거 너무 좋다.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1: 아, 시험 중인데?
0: 시험 중인데. 그 10분이 흘러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냐면 여기에 드러난 거 말고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을 그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아. 보다 보면 제가 감동받고 있어요. 이
1: 문제?
0: 예, 지문을 읽으면서 지문에? 이거 너무 좋다.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1: 아, 시험 중인데?
0: 시험 중인데. 그 10분이 흘러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냐면 여기에 드러난 거 말고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을 그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1: 아.
0: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1: 네.
0: 수험생을 자녀 여러분 둔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우리가 학교에서 문학을 배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게 문학이 시가 네. 예술이기도 하지만 학문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학문으로서의 시는 학교에서 배운 게 맞아요. 이것이 상징인지 역설인지 반언인지 대유법인지 활유법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여기 적혀있는 짧은 글을 읽었을 때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이것을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해요. 야, 시는 그냥 틀리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만약 헌법이라면
1: 네.
0: 헌법이 상징적이고 함축적이잖아요. 법을 보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한다면 세상이 혼란에 빠지겠죠.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저는 무용한 게 아니고 학창

0: 혼자 이제 상추 두고 우리가 네. 쌈을 크게 싸 먹어야 맛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더 얼마나 자유롭게 상추 쌈을 먹을까.
1: 많이 넣어야죠.
0: 어려운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에 가득 한 입에 우겨 넣으려고 하다가 창 밖에 나비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1: 네.
0: 순간 멈칫하죠. 이것도 존재인데 이것도 생명인데 순간 무한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요즘 자주 쓰는 말로 동공지진이라고 하잖아요.
1: 네, 네.
0: 너무너무나 당황스러운 그 삶의 어느 한 점 같은 순간인데 이 시를 읽고 저는 이제 과거에 그 엄마와 저의 멈칫했던 순간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상점들이 뭐 브랜드도 그렇고요. 내가 이 상점에 들어가면 이 상점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 이 물건들의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 알 수 있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와 저의 멈칫했던 순간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상점들이 뭐 브랜드도 그렇고요. 내가 이 상점에 들어가면 이 상점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 이 물건들의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 알 수 있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모르는 상점에 들어가도 대부분 정찰제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과거에 뭐 의상실도 그렇고요. 뭐 아동복 매장 이런 것도 그렇고 장난감 가게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래서 늘 어머니가 상점에 들어가기 직전에 밖에 유리창 밖으로 안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멈칫해요. 네. 못 들어가시고. 그건 뭐냐면 내 수준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파는 곳인가 안 파는 곳인가. 이게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괜히 들어갔다가 구경만 하고 나오기 미안하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미리 가늠해 보시는 거였군요.
0: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 옷을 사러 가도 가격마다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이제 예쁜 옷이

0: 너무 거리가 먼 산문도 당연히 쓰지 않는다.
1: 네.
0: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멈칫거리는 순간을 갖고 이어간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낱말이 됐든 문장이 됐든 혹은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가 됐든 아 여기서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 나갔구나가 읽는 독자들의 눈에 띄게
1: 네.
0: 그런 정도의 산문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 손을 꼭 잡고 멀리 걸어가면 갈수록 좋죠.
1: 네.
0: 아 너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얘기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욕심도 내봤습니다.
1: 자 멀리 또 한 번 가봐요. 또 한 편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북치는 소년을 읽고 나서는 시 읽는 마음에 대한 산문을 쓰셨는데 요거는 어떤 시인지 직접 우리 시인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아요.
0: 북치는 소년 김종삼.

0: 벽처럼 느껴지는 건 이 시한편이 아니라 나의 내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지만 또 내 앞에서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 상대방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아가서 이 큰 현실일 수도 있는데 네. 결국 한 편의 시를 대하는 태도와 내가 나를 대한 태도, 내가 타인을 대한 태도는 똑같지 않을까? 모른다고 해서 혹은 당장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멀리하거나 찢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옆에 두고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소양이 다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1: 네.
0: 네. 모르는 것과 친해진다.
1: 네.

0: 아마 마음에 안 들어 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성의 권력으로 시 아니야라고 야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안으로 들어와. 너 왜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다른 방향을 가고 있어. 라고 마냥 문을 막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도 그걸 지켜보는 네. 좋은 문화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최근에 등단하는 젊은 시인의 시들이 당장 마음에 가까이 오지 않는데요. 제가 그랬듯이 혹은 저를 봤던 이 선배들이 그랬듯이 지금 어디 있냐? 지금 너 여기서 뭐 하냐라고 다그치듯 묻지 말고요. 어디로 가고 싶어? 어디로 아. 향하는 중이야? 라고 묻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시갑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대별로 수많은 곳에서 세대별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마냥 지금 너 여기서 뭐 하냐라고 다그치듯 묻지 말고요. 어디로 가고 싶어? 어디로 아. 향하는 중이야? 라고 묻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시갑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대별로 수많은 곳에서 세대별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마냥
1: 질타하고
0: 네. 안으로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그냥 어디로 향하는지 좀 지켜보자라는 이런 태도. 네. 그렇다고 또 동시에 내가 잘못됐다, 내가 알던 것이 낡았다, 폐기 처분돼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1: 그럼요.
0: 영토가 넓어지는 방식.
1: 내가 제일 잘 쓰는데요. 네. 시인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0: 근데 놀라운 게 AI로 시를 쓰면 벗어나지 않아요.
1: 아.
0: AI는 어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시, 내가 학습하고 공부하고 좋아했던 시들의 가장 가운데에 꽂히는 시들을 만들어내거든요.
1: 네.
0: 이게 아마 창작자와 AI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창작자들은 시키지 않은 곳으로 자꾸 가거든요.
1: 그렇죠.
0: 일단 마음에 안 들죠. 그 길 없을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자, 그래서 1995년생 올해 등단한 이 김남주 시인의 시를 일부만 살짝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0: 네.
1: 예.
0: 졸업반 김남주. 우리는 술에 취해 무궁화 흙바닥에 선을 쭉 그어놓고 꽃이 피었습니다. 내가 술래 무궁화는커녕 나무 하나 없는 운동장에서 시치미를 떼며 나는 노래를 부른다. 전주도 후렴도 없는

0: 뭐 이렇게 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들었던 게 문학의 위기라는 소리였어요.
1: 근데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같은 위기 현상이 있다고 그러죠?
0: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예. 얘기를 계속 듣고 엄포를 듣고 살았는데 네. 지금 내리는 결론은 전혀 문학의 위기는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문학의 위기는 뭐냐면 문학의 진정한 위기는 읽는 사람의 숫자가 5천 명에서 3천 명으로 줄었다. 뭐 출판사들이 처음 책을 낼 때 2천 권을 찍다가 1천 권을 찍었다. 뭐 이렇게 숫자에서도 분명 올 수 있겠지만 진짜 문학의 위기는 좋은 작품이 쓰여

0: 다음 계획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1: 그 굉장히 괴로운 게 본업이 있는데 수많은 일을 하고 살지만 본업은 시 쓰는 거예요. 이번 책은 제 개인 시집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제 산문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시집을 생각하면 저의 본분인데 그동안 좋은 핑계가 있었거든요. 이 책. 아, 난 지금 시 못 써. 이 책 산문, 시 산문집 내야 돼. 근데 지금 핑계가 사라졌어요.
0: 네.
1: 써야 돼요. 네. 그 써야 한다는 게 계획이고요. 출판을 한다는 건 나중 계획이고
0: 네.
1: 당장 새로운 한 편을 써야 된다.
0: 써야 한다. 네. 하지만 새 것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까 마지막에 얘기 스스로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애정하는 독자로서 또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박준 시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힘은 언제나 나의 안녕으로부터 온다. 박준 시인님의 시 산문집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 속 문장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꽃별의 연주 옛날 이야기 하던 오후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몽골에서는요, 길을 걷다가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밟으면 곧바로 손을 내밀어서 상대의 손을 잡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긴 설명이나 미안하다

바다를 소재로 한 곡,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 가장 진한 곳에 있는 것처럼 소중한 관계도 힘겨울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숨을 불어넣고 있고 다시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을 노래했어요. 송소희의 노래로 진한 바다를 거슬러 전해드립니다.

가끔 만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서슴 하나도 서슴치 않고 그냥 다 어떤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렇게 표현을 해야 아는 거지? 라는 생각. 저도 그렇지만 상대도 그 표현을 하지 않았을 때 저 역시 모르잖아요. 참 표현하는 거. 이렇게 오늘 여는 말에서 이제 몽골에서는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먼저 이렇게 잡는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행동도 좋고 말도 좋고 표정도 좋고 뭔가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감정, 충분히 표 이렇게 오늘 여는 말에서 이제 몽골에서는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먼저 이렇게 잡는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행동도 좋고 말도 좋고 표정도 좋고 뭔가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감정 충분히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연습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해봐야 표현하는 것에 좀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도 지금 어떤 기분이신지 어떤 감정이신지 문자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302번 준비하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다 좋고요.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신다면

바디의 연주로 버디송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정경옥의 가야금 병창으로 세타령 만나볼 텐데요. 이곡 감상하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일상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강호중의 노래였어요. 꽃분내야 2부 첫 곡이었는데요.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는 곡이었습니다. 김인설님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식구들 다 모이고 집에 사람도 많았는데 부모님 안 계

듯 쉬운 선택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묘역 주변의 지자체나 공원 묘원이 생화 수거 공간이나 간이 판매처를 마련해주는 이런 작은 지원이 더해진다면 친환경적인 성묘 문화도 좀 한층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일찍 시들더라도 마음이 담긴 생화 한 송이를 올려드리는 일. 이번 추석에는 추모 문화의 작은 변화 하나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라라비의 연주로 그리워서 한 낙서 듣고 오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물 위에 논이는 새 듣고 오셨는데요. 검은고 자리에 연주였습니다. 664님께서

거를 사랴. 빙이 낯섬에니아나 열소경 한 맛대로구나. 어.

0: 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가족들과 함께 전통의 흥과 멋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국립국악원이 추석을 맞아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9월 2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펼쳐지는 휘영청 둥근 달인데요. 이번 공연은 먼저 힘찬 대취타로 무대의 문을 열고요. 달맞이와 8월가, 방아타령을 엮은 민요 연곡으로 추석의 흥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건데요.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를 중심으로 민속기악과 전통무용, 연희, 창작음악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펼쳐지는 희경로 방해도와 함께 깊어가는 추석의 정취를 만끽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풍성한 한가위를 응원하는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악뮤의 상사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8월부터 일찌감치 독감이 유행하더니 어제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은 경인 고속도로 노래로 군밤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이제 진짜 추석 주간이고요. 장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0: 네.
1: 또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고
0: 못 구하신 분들이 훨씬 많겠죠.
1: 어쨌든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또 휴게소
0: 네. 네,
1: 많이 들리실 텐데 가격이 사실
0: 아 너무 비싸요. 진짜 비싸요.

0: 감사합니다.
1: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으하하하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1: 아, 새벽에는 문은 안 열죠.
0: 안 하죠, 안 하죠.
1: 예. 새벽 혹은 뭐 늦은 밤에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0: 네네네네.
1: 늦은 밤 혹은 새벽에 휴게소 가보셨어요? 굉장히 서운해요.
0: 뭐 약간 적막강산이죠, 진짜.
1: 예, 굉장히 뭔가 서운해요.
0: 근데 이제 그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1: 그렇죠.
0: 당연히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목요일 날 새벽에 출발하시네요. 그때는
1: 새벽 혹은 뭐 늦은 밤에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0: 네네네네.
1: 늦은 밤 혹은 새벽에 휴게소 가보셨어요? 굉장히 서운해요.
0: 뭐 약간 적막강산이죠, 진짜.
1: 예, 굉장히 뭔가 서운해요.
0: 근데 이제 그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1: 그렇죠.
0: 당연히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목요일 날 새벽에 출발하시네요. 그때는 안 막히려나요?
1: 아니요, 막혀요.
0: 아, 그때는 막혀. 3시에 출발하면.
1: 예?
0: 3시.
1: 3시에 출발해도 막혀요.
0: 막혀요?
1: 그러니까 하행선은

0: 호두 과자도 있고요.
1: 그런 건 별로 제 입맛에 좀 안 맞고 그냥 제일 베이직한 거.
0: 역시
1: 그게 좋더라고요.
0: 춘향가 이수자 답네요. 전통을 사랑하는 이 마음.
1: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네. 오리지널을 사랑하는 이 마음.
1: 자, 떡 선물 4197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떡 맛있게 드세요.

0: 기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아빠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아빠로서도 이 가르침 받을 게 있어요.
1: 어떤?
0: 아이들한테 사줘야 돼요. 추억
1: 아,
0: 만들어주고,
1: 그쵸.
0: 예, 안 돼, 돈 없어, 먹지 마, 애껴. 이거보다는,
1: 누가 그런 아빠가 어디 있을까요?
0: 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누구로 가요?
1: 아, 이 타이밍에 너무 쑥쑥 갑자기
0: 아니요.
1: 너무 쑥 들어오시니까.
0: 아니, 의도가 누구냐를 지칭하는 게 아니었어요.
1: 네네네.
0: 추억 만들기.
1: 아, 추억 만들기.
0: 네, 아이들에게 네. 추억을 만들 수 있을 때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라는 네. 걸 이제 8288님의 메시지를 보고
1: 통해서
0: 예, 또 배움을 네. 하나 얻는
1: 아,
0: 거였죠.
1: 뭐 돈이 없어, 우리 집엔 돈이 없어 이런 식으로.
0: 아, 그게 중요한 건
1: 아니었습니다. 애기 기를 죽인다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걸 부모로서, 그죠?
0: 아니 부모로서의 어떤 자격이라기보다는 네. 추억.
1: 아, 추억.
0: 아, 추억은 만들어줄 수 있을 때 만들어야
1: 돼. 돈 안 쓰고도 추억 많이 쌓아주면 되는 거죠.
0: 그럴 수도 있죠.
1: 아, 네네. 네. 그 마치 놀부가
0: 네.
1: 아버님 제사상에
0: 엽전 올리듯
1: 종이로 써가지고 요것은 갈비요, 요것은 잡채요.
0: 아니면 추억이 그게 될 수도 있네요.
1: 어떤가요?
0: 저는 핫바 먹고 싶다고 했지만 아빠가 돈 없다고 핫바를 안 사주셨어. 그게 추억이 될 수도 있겠네.
1: 아, 그래서 나는 나중에 아빠가 돼서 꼭 아이들 맛있는 것을.
0: 아, 추억은 꼭 네. 돈과 직결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1: 네, 대단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힘들까요?
1: 네네네. 기분이 조금 안 좋네요.
0: 왜요?
1: 아, 모르겠어요.
0: 그래요? 네.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1: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기분. 예. 네네. 근데 음악 들으면 또 나아질 거예요.
0: 아, 김용우 씨의 또 달달한 목소리.
1: 아, 그렇죠.
0: 방금 뭐 시도를 보시는 것 같은데.
1: 천안삼거리.
0: 오, 저 순간 김용우 선생님이 오셨나 했어요.
1: 아닙니다.
0: 네. 형, 하려고 그러시네.
1: 천안삼거리 듣고 오겠습니다.

0: 오, 들어본 것 같아요.
1: 아들이랑 부산 쪽으로 갈 때는 항상 먹었어요.
0: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1: 추풍령 휴게소면은 네. 거기 경치도 좋은데
0: 경치도
1: 아니에요?
0: 좋았었어요.
1: 맞죠? 맞아요. 무슨 전망대 있죠?
0: 예, 네, 그랬던 것
1: 그랬던
0: 같아요.
1: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0: 예. 네.
1: 그 문경새재 이렇게 넘어가는
0: 맞아요.
1: 그 어디, 어딘가에
0: 그 고개였어요.
1: 맞죠?
0: 예. 네.
1: 아. 대박이다.
0: 먹어봤던 것 같아요.
1: 얼큰 칼제비를 먹던지 아니면 네. 군의 휴게소에서 돈가스를 먹던지
0: 네.
1: 택일 해가지고
0: 그렇죠.
1: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
0: 이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추풍령.
1: 아, 낭만이 있죠.
0: 그러니까요.
1: 요즘
0: 수제비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1: 그래요? 수제비가?
0: 네. 그리고 칼제비 같은 경우는 진짜 보기 드문 메뉴 같기도 하고. 근데 추풍령 근처 가실 일 있으면 딱
1: 네네네.
0: 휴게소 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1: 네.
0: 3681님. 섬진강 휴게소는 경치도 참 좋지만은 음식도 다 맛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가 맛있었어요. 이렇게. 섬진강 휴게소.
1: 김치찌개도 이게 어디가나 다 맛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맛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0: 미세하게 다 다르죠. 네, 네.
1: 김치찌개가 굉장히 예민한 음식 같아요.
0: 맞아.
1: 그리고 8288님께서 아, 요런 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추억은 돈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이 중요하죠.
0: 그치.
1: 아빠 바빠 시간 없어 이런 말 말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어떨까요? 하시면서 의견을 주셨어요. 오,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0: 맞아. 맞아. 그때뿐이거든요.
1: 맞아요. 돈도 아니고 뭐 좋은 먹거리 좋은 음식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시간인 것 같아요. 같이 보낸 시간.
0: 맞아.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말에는 항상 애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주려고
1: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애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자전거 나들이 좀 멀리 네. 이번 한 20km 달렸거든요.
1: 어우 멀리 네. 갔다 오셨네요.
0: 그래서 애기 체력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1: 네.
0: 미니벨로라 이렇게 해서 태우고 갔더니
1: 네.
0: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너무 힘들어.
1: 아무리 굴려도 안 가. 자전거 안 나가.
0: 저도 미니벨로 네. 제 아이도 미니벨로 나머지는 다 MTV.
1: 네.
0: 아
1: 근데 그 순간도 얼마나 오래 기억에 남는
0: 추억이 근데 이제 확실히 됐어요. 기억이 추억이 되죠.
1: 그럼요.
0: 네. 그래서 바로
1: 아빠가 미니벨로 태워줬어.
0: 그래서 지금 MTV를
1: 예.
0: 두 대를 지금 수배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네네. 아 구매가 아니라 수배입니까?
0: 수배였어요. 안 쓰는
1: 아 구매가 아니고
0: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부품 지금 다 네. 집에 이제 슬슬 도착을 하고 있고요.
1: 아 예.
0: 그다음 뭐 체인 오일이랄지, 예, 뭐 클리너 지금 다 사가지고
1: 네.
0: 아침에도 지금 뭐 계속 좀 손질도
1: 또 그렇게 같이 수리하고 손질하고 네. 그것도 추억이죠.
0: 그렇습니다.
1: 결국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시간이 중요하다.
0: 맞습니다.
1: 8288님의 의견 완전 공감합니다.
0: 네.
1: 칠하나 공하나님이 너무 졸리다고 하시네요. 수업 시작하면 정신이 나가긴 하지만 지금 너무 졸려요 하셨는데
0: 음악 들으셔야지.
1: 음악으로 잠을 활 한번 깨보는
0: 음악,
1: 걸로.
0: 음악 들으셔야지.
1: 장타령이 중요하죠. 결국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시간이 중요하다.
0: 맞습니다.
1: 8288님의 의견 완전 공감합니다.
0: 네.
1: 칠하나 공하나님이 너무 졸리다고 하시네요. 수업 시작하면 정신이 나가긴 하지만 지금 너무 졸려요 하셨는데
0: 음악 들으셔야지.
1: 음악으로 잠을 활 한번 깨보는
0: 음악,
1: 걸로.
0: 음악 들으셔야지.
1: 장타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 잠 깰 것 같은데요.
0: 네.
1: 박수간 소리로 듣겠습니다.

0: 박수관의 소리로 장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2: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2: 이것저것
1: 이놈저놈
2: 묻지마
1: 따지지마
2: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1: 바투의 상사디아.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세한 뉴스 봉앵커입니다. 이 기자.
1: 네, 이 기자입니다.
0: 추석을 앞두고 최근 추석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1: 네, 그렇습니다. 국내의 한 설문조사 기업의 추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추석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휴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 차례나 제사를 진행했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 한 30% 수준이었습니다.
0: 예, 차례나 제사를 진행했다는 응답은 작년보다 5%포인트 줄었고, 추석은 평소나 다름없는 휴일이라고 답한 응답은 5%포인트 늘었다는 결과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차례나 제사를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석 풍습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차례, 제사 지내기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0%,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나기는 81%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0: 예, 차례나 제사보다는 명절은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네요.
1: 네,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응답은 81%였지만은 만날 예정이다는 63%로 줄었습니다.
0: 그렇군요. 짧은 추석 연휴가 반영된 것인지는 몰라도 어느새 우리 명절 풍습도 많이 달라진 느낌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달라진 세상이지만 가족과 전통을 함께 만나는 새로운 K명절 풍습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각 가정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 기자였습니다.

0: 일보다 중요한 건 이제 보이지 않는 은희.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이렇게 만나고 서로 소통하고 인사 나누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1: 자.
0: 인식 변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요,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있는 날이에요. 저희도 언제나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코너이기도 한데요. 소탈한 청취자들을 만나서 저희도 정말 좋고요.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청국장 코너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판소리, 민요, 악기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정하는 국악 장기자랑 못하셔도 되니까 언제라도 신청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넘어갈게요.
1: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0: 똑똑하기 딱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0: 부하 또 들어왔어요.
1: 아 그래요?
0: 댓글로 부하하.
1: 아 감사합니다.
0: 맞다라는 거죠. 아, 우리의 네네. 해석이 맞다는 얘기예요.
2: 선물 주세요. 선물.
1: 어떤 분께 드릴까요?
0: 김치 선물은 네. 38년 차 시집오신 38년 차 되신 5530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김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0: 부하 또 들어왔어요.
1: 아 그래요?
0: 댓글로 부하하.
1: 아 감사합니다.
0: 맞다라는 거죠. 아, 우리의 네네. 해석이 맞다는 얘기예요.
2: 선물 주세요. 선물.
1: 어떤 분께 드릴까요?
0: 김치 선물은 네. 38년 차 시집오신 38년 차 되신 5530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김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네. 또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허!
1: 독자기 독자기 독자기 독도르록 독독독독.
0: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집안에서 세 가지 소리

0: 야!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어. 또 뭐가 있을까요?
1: 그거 말고 뭐
2: 어? 이런 소리 와.
0: 아, 진짜 싫다.
2: 이런 소리 와. 아 이게 진짜죠, 이게.
1: 너무 싫어요.
2: 막 이런 소리.
0: 문 꽝 닫는 소리.
2: 아, 문 꽝.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0: 어, 근데 말만 들어도 말로만 해도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네요, 느낌이.
2: 불편하고.
0: 아, 맞아요.
2: 자, 이제 정답 발표해도 될까요? 정답 많이 들어왔어요?
0: 예, 뭐 다 정답이고요. 네. 어, 상원님 진짜 술 드신 줄 알았어요. 연기가 너무 일품이에요.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문화인 공감을 진행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 연휴는 국악방송TV와 함께하세요. 9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명창 송만갑의 일대기를 그린 국악드라마 초훈각. 오후 1시, 음악감독 박할린이 소리인재를 찾아 떠나는 국악스캔들 꾼이 나흘간 방송되고, 밤 12시엔 특선 영화 광대소리꾼이 방송됩니다.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춘들의 흥겨운 무대,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저녁 7시, 소리꾼 김용우의 30주년 기념 콘서트, 나는 소리꾼입니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녁 7시, 소리꾼 김용우의 30주년 기념 콘서트, 나는 소리꾼입니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자 골동품을 구경하고 문방사호를 구하고 고서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사동을 찾았다면 지금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가게들이 많아서 인사동의 그 옛스러운 분위기가 없다는 거지.
1: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에는 K 전통이 없어졌다는 말들도 나오고

0: 전통 공예품점도 줄었다고 합니다.
1: 이 사라진 전통 가게 자리에는 관광객을 위한 개량 한복 가게하고 뭐 화장품점 그리고 유행하는 소품점 등등이 많아지고 환전소가 또 들어오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기고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화장품점이랄지 뭐 유행하는 소품점 환전소 프랜차이즈 카페 이거는 딱 그 전형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0: 롱냥
1: 얼었어 얼었어. 네.
0: 안녕하세요. 하나, 인사 한번 해볼까요?
2: 하나 둘 시작. 같이 알았어. 하나 둘 시작.

0: 자금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발레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판소리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 다 잘하고 싶어요?
1: 다 잘하고 싶어요.
2: 좋아요. 이 코너 시작한 이래 가장 최연소 참가자인 것 같고
0: 세상에.
2: 지금 문자도 가장 많은 문자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8426님도 정말 잘한다 해주셨고요. 8288님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너무 귀엽고 잘한다. 파이팅 하셨고. 7426님도 너무 잘한다고. 로운이가 국악 꿈나무라고.
0: 세상에.
2: 등등등 지금 응원의 메시지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한다. 파이팅 하셨고. 7426님도 너무 잘한다고. 로운이가 국악 꿈나무라고.
0: 세상에.
2: 등등등 지금 응원의 메시지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로우나,
1: 네.
0: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거든요. 그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자. 우리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인형이에요? 뭐예요? 어떤 거 갖고 싶어요?
1: 아야금이요.
2: 아유, 비싼데.
0: 그래요. 그래.
2: 제일 비싼 건데.
0: 가야금이 너무 갖고 싶었죠. 그쵸, 로우나. 그지? 세상에. 얼마나 갖고
2: 엄마 차
0: 싶었는데.
2: 팔아야 돼요?
0: 알았어요.

0: 그 재박자를 갖고 음정도 정확하고 맞아요. 일단은 그게 기본인데
1: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면 그 식임새도 구현을 다, 하고 있어요.
0: 그러더라고요.
1: 아 대단한 진짜. 능력의 우리 김로은 어린이였고요. 정말 기분이 좋네요.
0: 그러니까
1: 너무 행복해지는데
0: 그 추석 최고의 어떤 선물 음악 가야금? 선물을 받은 것 같고
1: 괜히 왜 또 가야금 얘기를 꺼내가지고
0: 아니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갖고 나는 진짜. 이제 뭐 갖고 싶어 그러면 남자애들은 보통은 로봇이요 아니면 요즘 무슨 카드 있어
1: 네.
0: 그렇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카드 하나당 뭐 2,000원 하는 뭐 이런 거인 줄 알았는데
1: 이제 여자아이들은 뭐 인형이라든지 그쵸?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가야금이야.
0: 가야금.
1: 가야금. 와, 가야금.
0: 근데 애기용은 또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네.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빨리 보급편 가야금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0: 그래요.
1: 자, 어쨌든 김로은 어린이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도 즐거우세요. 아주 반응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
1: 음악 한 곡을 또 듣고 와서 와, 다음.
0: 이거는 귀한 음원이네요. 1989년도에 녹음된 입체창 녹음인데 남상일 씨가 10살 그리고 조희정 씨가 9살 때 녹음된 소리라고 합니다.
1: 네.
0: 춘향가 중 어사, 장모, 상봉 대목을 일부분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1989년도에 입재창 녹음한 실황의 음원이었습니다. 10살 남상일, 9살 조희정 소리로 참. 춘향가중 어사, 장모, 상봉 대목을 듣고 왔고요.
1: 진짜 난 사람들이었네요.
0: 진짜. 아유 진짜 잘하네요.
1: 그러니까.
0: 아까 로니 소리 듣고 6855님께서도 아니 세상에 어린 친구 어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0: 천재입니다 최고 하셨는데 로우니도 지금 7살인데 네. 한 2년, 3년 또 배우면 남상일 조희정 씨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참, 네. 참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0: 있어요. 타고난 네. 아이들.
1: 네, 맞아. 네.
0: 저는 어렸을 때 그만큼 못했거든요.
1: 저도요.
0: 네. 네. 확실히 그 피가 있나 봅니다.
1: 네, 맞아요.
0: 아, 너무 기분 좋아지는 김로은 어린이 만나봤고요. 또 이제 우리 다음 청취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네. 타고난 아이들.
1: 네, 맞아요.
0: 네. 저는 어렸을 때 그만큼 못했거든요.
1: 저도요.
0: 네. 네. 확실히 그 피가 있나 봅니다.
1: 네, 맞아요.
0: 아, 너무 기분 좋아지는 김로은 어린이 만나봤고요. 또 이제 우리 다음 청취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아,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0: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나운서신 것 같아요.
0: 여거 그러니까요.
1: 네. 자,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청소년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고 지금 아이들과 함께 공연 활동을 하고 있는 용인 청소년 구악단 대표 장은혜입니다.
0: 아, 그러십니까?
1: 그러면은 전공을 아예 하신 선생님이시네요?
2: 네, 저는 가야금 전공이에요.
0: 어머,
1: 그럼 오늘 선생님이 오늘 출연하신 거예요?
2: 아, 제가 출연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네. 아이들을 자랑하려고.

0: 가지고 운영된다라는 게 쉬운 일이 그렇지. 아니거든요.
1: 이거 법인입니까, 어, 선생님?
2: 네네. 사업자.
1: 아, 잘하셨네요.
2: 네, 그렇죠. 그렇죠.
1: 알겠습니다.
0: 대단하십니다, 진짜.
1: 그러면 오늘 네.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아이들이 지금 라이브로 연주한다는 말씀이시죠?
2: 저희 녹음을 보내긴 했거든요.
1: 녹음을 미리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2: 네.
1: 그러면 네. 오늘 총 몇 곡이 녹음돼서 보내주셨을까요?

0: 가야금 하고 있어요?
1: 네.
2: 아, 음흠. 가야금 어떤 게 재밌어요?
1: 가야금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게 재밌고 좋아요.
3: 조금 기계적으로 좀 대답하고 있죠.
0: 귀여워요. 그러면 가야금 연주할 때 뭐가 제일 좋습니까? 언제가 행복해요?
2: 빠른 거 연주할 때 아니면 느린 거 연주할 때?
1: 둘 다 합쳐서 연주할게요.
2: 아, 합쳐서.
0: 그럼 연습할 때가 좋아요? 무대 설 때가 좋아요?
1: 무대 설 때요.
0: 그러겠죠. 안 떨려요?
1: 처음에 떨리긴 하는데 네. 처음에는 재밌어서.
2: 그래.
0: 그 그럼 부모님도 그 지연 양이 무대 서는 거 본 적 있어요?
1: 네.
0: 그럼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잘했대요?
1: 별 말씀은 안 하시는데.
0: 아, 별 말씀 안 하세요?
2: 아, 우리 딸 원래 잘하니까. 알겠습니다. 또 옆에 또 친구 있어요, 또?
4: 네, 안녕하세요. 용인대 초등학교 2학년 이세현입니다.
2: 남자친구예요?
4: 네.
0: 가야금 하세요?
4: 해금하고 있어요.
0: 해금. 남자 해금 또 귀한데.
2: 그렇죠.
0: 세현 어린이는 그러면 해금 얼마나 배운 거예요?
4: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3년 배웠어요.
0: 3년간. 해금도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악기거든요.
2: 맞아요.
0: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4: 아니요. 손으로 운전 찾고 연주하는 게 재밌어요.
0: 재밌어요. 이게
2: 딱히 스타일이 맞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2: 진짜. 알겠습니다. 이따가 연주 잘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또 옆에 또 네. 또 있어요? 또 친구가?
5: 예.
2: 네네.
5: 안녕하세요. 용인 신랑 초등학교 4학년 전연주입니다.
2: 연주? 연수?
5: 연주요.
2: 연주.
0: 우와, 이름도 연주예요.
2: 이야.

0: 선생님.
1: 네.
0: 이게 성금 연휴 가야금 선조죠?
1: 네. 성금 연휴 가야금 선조고. 네.
2: 이야. 아니, 너무 잘하잖아요, 친구들이.
0: 그 섬세한 그런 연주를 막 해내네요.
2: 와, 진짜 무대 설만하다.
0: 저기 선생님도 같이 연주하신 거 아니죠? 농현이 깊이 있는 농현이 한 분이 있던데.
1: 그래요?
0: 예. 네.
1: 근데 틀린 거는 방금 그 서울한 친구 아까 많이 틀렸다고 했죠.
0: 아니 근데 선생님 그건 웃자고 웃자고한 얘기고 그 넘어가고 장단 네. 장단을 선생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1: 아니요, 전구는 고수 선생님께서.
0: 아 잘하시네.
2: 네. 근데 가야금의 그 쫀쫀함이 선생님이 굉장히 잘 가.

0: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세 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마지막에 저희 가야금하고 해금이 합주한 남도 국거리 준비했어요.
1: 자, 그러면 일단 요거까지 다 들어보고 마무리 인터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0: 협력하는 단체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 그러면 또
0: 선생님들이 좀 분발하셔서.
1: 그러면 교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전체 파이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죠?
0: 네, 그리고 국악 진짜 너무 좋잖아요. 많은
2: 맞아요.
0: 친구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성인이 돼서도 할 수 있는
1: 맞아요.
0: 팀이니까.
1: 맞아.
0: 네.
2: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0: 그게 제일 중요해요.
1: 시민 참여 네. 축제에 우리 지역에 네. 이러한 맞아요. 의미 있는 단체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조인해가지고 같이 공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죠.
0: 네, 진짜 그러면 너무 좋죠.
1: 시의원, 군의원 좀 찾아가고 그러셔야겠네요.
0: 찾아가겠습니다.
1: 네, 진짜 근데 그거를 두드려야 돼. 네, 저희도 이번에 뭐 협동 네. 협동 돌봄센터 뭐 이런 거 한다고 시의원, 구의원 뭐 찾아가고 막 그래 썼었거든요.
0: 근데 찾아가보겠습니다.
1: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지 겨우 만나주고 알아야 뭘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마음만 먹고 있으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움직이시면 네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2: 자, 어쨌든 용인 청소년 국악단이 일단 잘 돼야 됩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도.

0: 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학입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 중에 때때옷이라는 말이 있죠. 때때옷은 알록달록한 빛깔로 지은 어린아이의 옷을 뜻하고 꽃가옷이라고도 부릅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명절빔으로 입혔던 색동 옷을 때때옷이라 부르기도 했는데요. 명절 옷을 사드리곤 합니다. 세월이 바뀌었어도 좋은 날, 좋은 것을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명절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희환의 노래로 노랫가락 보내드립니다.

덩덕 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1716님께서 앞서 오프닝 이후에 보내드린 노래가락 들으시고 저도 오늘 소리 배우고 나왔는데 어쩜 남자분이 이렇게도 마음을 쫙 당기기도 잘도 하십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희환 명창의 소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만 또 지금 보내드릴 이 노래를 듣고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최경만의 구음으로 피리구음 서도민요 역금을 보내드립니다.

La la la.

동네 아이들에게 송편을 이제 하나 얻어 먹으려다가 수모를 당하고 집에 와서 송편을 세 개만 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송편을 당장 해줄 형편도 안 되는데 그 와중에 또 궁금합니다. 왜 하필 떡을 세 개만 해 달라고 하느냐? 그때 그 이유가 아들의 입에서 구구절절 새어 나오는데 글쎄요. 이런 이야기는 차라리 남을 통해서 듣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부모 된 입장에서 또 해보게도 되더라고요.

공표. 아, 이놈이 공주로 노성으로 은진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보은으로 옥천으로 연산으로 저리 돌아온 놈이로구나. 보은 대초 좋단 말은 들었어도 박 좋단 말은 금시초문인디. 그러나 저러나

배워서 그 뒤에 놈 떨어지오 앞에 와서 담담도 따라자오 앞에 와서서 한정없이 기어가자 허니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김동표의 대금 연주로 언모리 휘모리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을 받고 성주님 내 간절 받세 성주님 내 본. 맹당 잡으 성주님이 좌증하실 적에 머리미세 성주님의 본일 내라 성주님 내 맹당 잡든 성주님 내 태공 잡든 성주님 내 성주님 내 맹당 잡든 성주님 내 태공 잡든 성주님 내 머리에 잡든 성주님 내 이수인간들이 날로 새술로 밥을 미막은 솥에 밥을 지어 새술로 떠먹어도 동서를 분별지 못한 이수인간들인디 난기로 진난 집을 나무하니 달이 호이면 도크로 진난 집을 도가니 달이 소요 흙으로

우리다 선주님네 맹당잡든 선주님네 대공잡든 선주님네 오리잡든 선주님네 또 난기로 진난집을 하고 아니에 다릴소요 도구로 진난집을 도가니 다릴소요 흙으로 진난집을 흙아니 다릴소요 흙돌 다려 동토가 불마였다 하고 있기에 선주님 전에다가 이 정성을 드리려고 동에는 저

허리 감고 상탕에다가 마요 가고 아탕에 손발 씻고 전주단발 신연백모 씻친 옷을 낱낱이 갈아입고 안두지를 흐르다가 시리찬 경빙 짓고 밭두지를 흐르다가 온솥에다가 밥을 지어 지름든 채수에다가 장든 나무새에 머리 큰 고기에다 촛불에 영등에 촛불 밝히시고 빛 좋은 강아지의 맛좋은 안주를 바치시고 성조님 전에다가 구화대특으로 이정성을 드립니다. 어쩌든지 우리 아무씨 가문에 1년 12달에 360날에 정치를이라 28월 39월 40월 오동이 육석달이 번개같이 넘어가도 자손의 근심 없고 재물의 손자 없고 예다 관제 구슬없이다 예다 이 우리 성조님 내가

0: 행연 무녀의 소리로 성주풀이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2부 역시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젖동량 대목인데요. 이임래의 소리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새기를 기다리는디 오 물가들의 밥 소리 얼른 들 꼬나갈 적은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팡이 흩어지고 더듬더듬더듬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젖지랄 거미 잃고 기어요 죽

아이가 있으니 어려이 생각 말고 자주자주 다니시면 내 자식 본 매기인들 잡아 그 애를 궁기리 가신 몽사 좋아라. 고맙소.

매는 부인 들께 더듬더듬 찾아와서 이에 첫둥 매겨주 백석청 당신의 가에 벌레 흐른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와서

0: 내 딸, 어둥둥 내 딸, 어둥둥 내 딸, 어둥둥 내 딸. 금자동이냐 곡자동 주류천하 무쌍동 은하수 진녀석은 네가 되어서 환생 표진강 숙향이 내가 되어서 환생 달가군대는 옥도끼 댕게 그때는 진주신 옥구라매는 미래볼수 주얌주얌 찰깡찰깡 엄마 아빠 도리도리 어둥둥 내 딸 서울과 밤만 나줘다 툴박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시영지가 들랑달랑 닦아먹고 다만 한쪽에 나 먹기에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좀 으르르르르라 나가 둥둥 둥둥 허둥둥둥 내 딸
1: 심청가 중 신봉사 젖동량 대목을 이임래의 소리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이 노래 끝에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판소리 강산재 심청가 예능 보유자였던 이임래 명창께서 심청가 중 신봉사 젖동량 대목을 이임래의 소리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이 노래 끝에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판소리 강산재 심청가 예능 보유자였던 이임래 명창께서 오늘 9월 22일 향년 86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임래 명창은 성창수 명창에게 강산재 심청가를 이어받아서 오랜 세월 우리 소리를 지켜온 소리꾼입니다. 한평생 불러온 소리도 이제는 녹음과 기억 속에

갑시다. 저저가 하는 말인데 몰랐단디 법이가 일러쓰듯 실직하여 허죽실이랬으니 잔말 말고 법제하라. 조조가 마당에서 앙찬대서 웃음 웃으니 지장군절이 황급하여 또 죽었구나 또 죽었구나. 우리 승사에 한번 웃으면 일천군사 살아를 지니 또 죽었다 또 죽었다 자우모사였죠. 승상님 운난 곡절 조맙시다. 기쁜 웃음이요 슬픈 웃음이요. 먼저 본 헤딩 거기서 웃더니만은 적자 같은 영지들을 화중권이 되게 하더니 어느 웃음 무슨 자우모사였죠. 승상님 운난 곡절 조맙시다.

저자가 하는 말이 문난곡질 들어보아라. 지갈공명을 천신같은

다시 무사히 허도허도허도허다 아무리 적국이나 관공이훈 연연불만이 군하.

황국을 시름 섞어

0: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2016 제18회 우리춤 대축제가 9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춤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축제엔 한국 무용계를 이끌어온 원로와 중견 예술인부터 미래세대 춤꾼까지 100여 명의 무용가가 참여합니다. 이틀 동안 모두 18편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먼저 29일 첫날엔 김미호 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춤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축제엔 한국 무용계를 이끌어온 원로와 중견 예술인부터 미래세대 춤꾼까지 100여 명의 무용가가 참여합니다. 이틀 동안 모두 18편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먼저 29일 첫날엔 김묘선의 승무를 시작으로 유지영의 호천망극, 조성란의 즉흥무, 민경숙의 산조춤 바람구름 등이 무대에 오르고요. 윤종옥의 도살풀이춤, 위송이의 진도북춤, 이용덕의 함흥건무, 임광규의 태평무, 이순님의 진쇠춤까지 다양한 전통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인 30일에도 윤영옥의 승무를 시작으로 정명희의 민살풀이춤, 김혜란의 구음건무, 장인숙의 전주부

적게 쓰이던 시절엔 100원의 행복이 꽤나 컸었는데 언제부턴가 뉴스에서 억 단위를 기본으로 접하다 보니 통장 속 100만 원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 이것도 아마 비슷한 이치겠죠. 이제 오늘을 보내고 나면 올해의 시간이 딱 100일 남게 되는데요. 뭐? 그것밖에 안 남았다고? 라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주 작은 단위의 시간에 집중하는 걸로 우리의 시간 감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열밤 자는 기다림이 영원 같았는데 지금은 100일 남았다는 말에 조바심이 나는 게 이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평소에 늘 한 달의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석 달 열흘이면 올해가 간다고 생각하니 100일이 너무 짧은 것 같지만요. 사실 100일이면 신생아가 태어나서 밤낮을 구분할 줄 알게 될 만큼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은 그 남은 100일 안에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 자, 오늘 우리 함께 올해 남은 100일의 시간을 알차게 계획하고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100일 남은 2026년이라고 정해봤어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계획하고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100일 남은 2026년이라고 정해봤어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가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오늘 김영기님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쵸. 정말 풍성한 곡식과 파란 하늘 날씨도 어쩜 이렇게 좋은지요. 요즘 정말 하루하루 기분 좋죠. 자,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네요.

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영원히 그리움 중 님께서요. 정부 지원금 다 쓰고 오느라 늦었네요. 잘 듣겠습니다. 여기로 보내도 되나요? 0118번 쓰는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영원히 그리움 중 님께서요. 정부 지원금 다 쓰고 오느라 늦었네요. 잘 듣겠습니다. 여기로 보내도 되나요? 0118번 쓰는 0118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덩덕궁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0989님께서요. 100일 남은 시간 폐암 선고받은 형부한테 최선을 다해 잘 해드리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558님께서요. 정말 맛있는 사진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5남매의 큰 며느리. 우리 어머니 94세 건강하셔서 같이 삽니다. 오늘도 대형마트 가서 조금씩 물건을 사왔어요. 소소하게 장만하여 즐겁게 보내려고요. 주방에서 방송 들으면서 닭볶음탕을 하고 있어요. 모든 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해주셨네요. 와,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매콤하게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3678님께서요. 명절 요리차 메추리알을 쪄서 찬물에 담그는 순간 옹해야 메추리란 놈이 옹해 해주셨네요. 와,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매콤하게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3678님께서요. 명절 요리차 메추리알을 쪄서 찬물에 담그는 순간 옹해야 메추리란 놈이 옹해야 알을 낳네 옹해야 노래가 딱 맞춰 나오는 절묘한 타임. 우와 대박이다. 와 이런 우연이 또 이러면 좀그 순간이 또 일상이 재밌어집니다. 꽃선비 태권님께서 아까 제가 아홉국의 짜장밥 이 무슨 궁합이 있나요? 여쭤더니

0: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판소리 한 대목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판소리 한 소절 만나보시죠.
1: 그때여 희망우는 부귀는 못 상으나 다만 붙인 생각뿐이로구나. 이려는 농랑간에 높이 앉어 추워

0: 당당 콩콩 따궁 콩 따구궁
1: 이런 워라 높이 떠서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2: 네, 오늘은 판소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의 대목 일부가 추월만정 대목의 일부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중간에 덩덩 쿵쿵따 하고 김동원의 입장단 풀이가 튀어나왔죠. 바로 그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샵 0302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크, 보기 드리기도 전에 우리

1790님 정답 보내주셨어요. 자, 그럼 오늘도 덩덩쿵쿵 따 앞뒤로 어떤 노랫말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아니리가 먼저 나왔는데요. 판소리에서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이 하는 부분을 아니리라고 하죠.

한 해설조의 안일이가 먼저 나오고 본격적으로 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앞서 심청이가 아니라 심황후라고 했으니까 청이가 황후가 된 이후에 궁궐 옥난간에 앉아 아버지를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죠. 뭐라고 노래했는지 노랫말을 살펴보면요. 추월은 만정허여 산호주렴에 비치어 들지. 이런 사설로 시작돼서 이 대목이 추월만정 대목으로 불리는 건데요. 추월은 만정하여 가을 달빛이 정원에 가득하다는 얘기고요. 산호주렴에 비치어 들지. 여기서 주렴은 구슬을 꿰어 만든 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달빛이 정원에 가득하다.

또르르르르르 끼일록 울음을 울고 가니. 자, 여기서 일단 덩덩쿵쿵 딱이 나왔는데요. 그 앞뒤로 청천은 맑은 하늘이고 월하는 달 아래죠. 오늘의 정답이 무엇인진 몰라도 맑은 하늘 달 아래 높이 떠서 뚜루루루루루 끼일룩이라고 울음을 울고 간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일단 오늘의 정답이 새, 그러니까 조류일 것으로 범위가 좁혀지긴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한 글자 덩덩쿵쿵 따 앞에

네. 정답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으시나요?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3678님, 그리고 4682님, 윤혜성님 정답 주셨고요. 그리고 3033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이름을 거꾸로

0: 네가 그 소중랑의 편지를 전하던 기록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충남 서산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앞에 와 있습니다. 아직은 기러기다가 본격적으로 보일 시기는 아니지만 10월이 되면 이곳을 찾아오는 다양한 겨울 철새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서산시는 10월 24일 천수만 탐조대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참가팀을 모집 중입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한 팀당 4명 내외로 총 20개 팀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서산 버드랜드 및 한국 물새네트워크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추분인 내일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이 늦더위는 주 후반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세종 16도, 대구 1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대구 28도, 전주와 광주 2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오늘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세종 16도, 대구 1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대구 28도, 전주와 광주 2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안치환의 노래로 찔레꽃 듣고 왔습니다.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음악 들으시면서 에구 엄니 생각나네 해주셨네요. 승승장군님께서요. 기러기가 지조가 있군요. 보기가 너무 재밌어요 해주셨고요. 1716님 사실은 정답을 찍었습니다. 이실직고합니다 해주셨는데 정답은 거의 반 이상 찍는 거 아닌가요? 자, 물보라님께서 제가 아까 그 결혼식 상에 올리는 게 기러기인 것 같다고 우리 네, 윤혜성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인구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건 원앙입니다. 크크 해주셨어요. 맞죠. 원앙이죠. 원앙새 조각을 이렇게 올리죠. 인구가 갑자기 왜 나왔죠? 제가 찾아보니까 예쁜 새네요. 자, 2628님께서요. 우영우 변호사에 나오는 대사가 다 나오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자, 3790님께서 죄송해요. 국가대표 축구 경기 봐야 해서 끝까지 못 듣네요. 해주셨어요. 잠시 후 7시부터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 네, 또 경기가 이렇게 또 님께서요. 우영우 변호사에 나오는 대사가 다 나오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자, 3790님께서 죄송해요. 국가대표 축구 경기 봐야 해서 끝까지 못 듣네요. 해주셨어요. 잠시 후 7시부터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 네, 또 경기가 이렇게 또 펼쳐지네요. 우리도 응원의 마음을 또 함께 보내봐야 되겠죠. 자, 1부 끝곡 띄워드립니다.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이고요. 퓨전 국악 앙상블 수의 연주로 바람과 함께 걷다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 제과와 함께합니다.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 제과와 함께합니다.

향지 일장 전하여.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린 곡 국악 앙상블 수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수다 하면은 축구 음악은 맞나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또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축구 즐기셔도 괜찮지요. 0093님께서요. 퀴즈는 놓쳤지만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맛있는 라디오잖아요.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레몬 나르고 비카프리오님께서요. 전통 혼례는 기러기가 맞아요. 원래 신랑이 신부 집에 산 기러기를 들고 가는 의례가 있었는데 나무 기러기로 대체하게 됐죠. 원앙은 신랑 신부 이불에 수놓거나 장식품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아, 기러기가 맞답니다. 윤혜성님. 네. 윤혜성님께서요. 기러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 살지만 원앙 수컷은 바람둥이라오. 아, 이거 안 되겠네요. 기러기군요. 네. 이 혼례상에 기러기가 올라갑니다. 영원히 그리움 중님께서요. 지는요. 시간 알려주는 댕 소리가 너무 좋아요. 하트 다섯 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국악방송이니만큼요. 이 댕 소리가 징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은은하게 울리는 징소리로 시간 알려주지요. 자, 음악 듣고 옵니다. 서희철 가단의 연주와 노래로 향사의 가을, 애수의 가을밤, 풍년 노래 띄워드립니다.

이 영화의 노래로 추야월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저도 상어 보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아우, 이 영상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 상어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 부산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축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자, 그리고 앞서 서희철 가단의 향상

또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김준모의 오카리나 연주로 천둥아리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희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안녕하세요. FM구학당 송현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리꾼 서정민의 공연과 함께합니다. 지난 8월 23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서정민의 17번째 판소리 독창회

임방울 국악제 판소리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현재 동초제 판소리 강산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고 이일주 명창과 안숙선 명창을 사사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수 바디 적벽가를 다룬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하여 판소리와 단가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들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동초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악보로 옮기는가 하면은 또 오선악보로 보는 단가, 남도민요 등의 저서도 낸 바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만나볼 춘향가에서도 역시 고수 이준영이 함께하는데요. 현재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곡법 이수자이자 우리소리 바라지 동인이고 사물놀이 느닷 대표이자 음악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 타악 연주자입니다. 이번 공연이 조금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는 프로그램북에 적힌 작은 문구 때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소리는 저의 40년 인생입니다. 라는 글귀입니다. 물론 소리 인생을 뜻하는 40년의 시간인데요. 이 말처럼 서정민 소리꾼에게 판소리란 한두 최근에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죠. 춘향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별, 시련, 재회, 사랑 그리고 이별이라는 네 개의 테마를 잡아서 춘향가를 분창 공연으로 선보이면서 이끌어왔는데요. 이번에 17번째 독창회에서도 다시 춘향가를 선보였다라는 점이 있어서 소리꾼 서정민이 이 춘향가를

0: 춘향모와 춘향, 향단이 등이 등장하는 여러 대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몽룡과 춘향의 만남이라는 제목 그대로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몽룡이와 춘향이가 다시 한 장면 안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판소리에서 이런 긴 이야기 대목을 들을 때는 한 가지 소리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안일이와 창이 교차하면서 인물이 바뀔 때마다 말의 표정도 달라지는데요. 소리꾼 한 사람이 이야기로 들려주는 화자였다가 또 곧바로 극중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서정민이 오랫동안 다듬어온 춘향가에서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소리가 어떻게 구분되고 또 어떻게 꾸려져 나가는지 몽룡이와 춘향이의 그 표정을 상상해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7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서정민의 17번째 판소리 독창의 춘향가, 어제 이어지는 무대인데요. 몽룡과 춘향의 만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시간은 약 24분이고요. 소리의 서정민, 고수 이준형이 함께합니다.
1: 춘향 오토 기가

0: 가볼 수 있나?
1: 그렇지.
0: 가세!
1: 가!
0: 그러면 일어서니 준양아 뭐 깜짝 놀래? 아이고 가셔도 아직은 못 가셔요. 신관 사또가 공연한 건강자로 밥이나 미음이나 넣어줘도 산의 손으로는 못 넣어주겨. 옥문거리 흰 개꼬리 하나 얼른 묻어겨는디 만일 서방님인 줄 알면 무조금이 날 것이니 바로나 치거든가 사이다. 바로 치기를 기다릴지 조경.

하고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왜 또 쉬었소? 준양어문 등으로 준양 영상을 살펴보고

아가, 너 저 말씀 알아 듣겠느냐? 사울서 여기까지? 너 보고 왔다! 그 말이란다! 주님!

서방디 참목형상 참아눈으로 못 보았소. 내 함속에 은비녀와 가락지도 들었으니 얼마라도 받고 팔어 서방님 관망하여드리고 내가 죽은 후에라도

0: 함께 하고요. 연주 시간은 약 28분입니다.
1: 이날인즉 본관 삿도 생신 잔치 날인디 날인이지마 거니 각골 수령들이 모아들기 시작하는디 다급 수령 모여들게 인물 좋은 순창군수 임실영각 영장 자리오사 옥과 영광 부채질의 남녀혈협 울고났다 곡성헌님 권마성의 다명보사 순천군의 연수가 여드러울지 정천의 구름매더 백원중의 신선매더 이르상 화청지 행사도리라 인들 통인수배 급창등이 제로하해라 이렇듯 모여드는지 본관은 주인으로 동원해 공진을 시키겄다 호남호남 비들고 백포장은 내로를 맞고 육간대청등호룻마루 화문서고 비도등 안석타구 제법이면 담배육초 족구제와 좌정 정사의 덤을 켜오르듯이 나로 안석타구 제법이면

말씀 올라가오. 이 사람도 부모 덕분에 글자나 읽었으니 시한 귀지면 어떠? 운봉이 반겨듣고 내 저양밖에 지필연 갖다 드려라. 어사 또 지필연 받아 일필 귀지어요. 운봉 영장께 내어주며 이런 과객의 글이 오죽어우리까. 보신 다음에 웃지 말으시고 고칠 때 있으면 고치시지요. 운봉이 글을 받아보니 글씨가 명필이요 글이 또한 문장이라. 운봉이 글을 읽다 벌벌벌 떨며 이 글 속에 일들었구나. 곡성을 가만히 손짓어요.

승이 가출치고 군색을 불러 군복하가 먹고 군색을 불러서 근소를 잡히고 군방을 불러 재물을 다 놓고 군소를 불러서 거외도 신칙 사정이 불러서 옥쇠를 다 놓고 예방을 불러 공인을 다 놓고 행수기 불러서

누나 갈지 발목 비고 팔상 어째.

춘향이네 들어라. 너는 창가 속으로 이만한 년이 자칭 수절한다 하고 관정 발악을 잘 오고 관장옥의 능력을 잘한다니 그 불경한 죄 어찌 살기를 바랠고 춘향이 어짜오대 두지압이 섬기는 게 두인군과 같았다고 실증으로 아뢰었을 뿐이 없지 무슨 등욕을 했사오리까 명철로

사내 눈비 온다고 변나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박혜리의 기억하는 사물들 전해드리면서 9월 22일 화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선 민구 시인의 시 뒤로 걷기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어요. 뒷면을 살피면 사물의 다른 모습을

저는 참고로 추석날에는 아무데도 안 갑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쵸. 정말 이게 곧 연휴입니다. 곧 연휴. 연휴를 아마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 저도 지금 연휴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연휴 전까지, 왜 그 아시나요? 그 출판업계는 이 추석 연휴 전에 많은 마감들을 다 미리 끝내놔야 돼가지고 마감들이 보통 조금씩 더 앞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 마감 다 못 지키게 생겨서 지금 죄송하다는 메일 보내야 되고 지금 아우 정말 추석에 지금 아우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네, 아무튼간에 그래도 이 시간 잘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 모두 다 편안한 연휴 맞이하실 수 있겠죠. 네, 남은 이 평일 저희 그런도와 함께 잘 버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11님, 시인님 대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데 가을이라고 마트에 보이길래 냉큼 사왔어요. 품종 개량을 했는지 공처럼 커요. 라고. 아니 대추가 공처럼 크면 대추가 아닌 거 아닌가요? 지금 딴 거 사신 거 아닌지. 아무튼 시간에 그래요. 진짜 요즘 저는 사실 대추 뭐 따로 잘 먹지는 않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요. 대추가 그렇게 크다면 또 무슨 맛이 날지 또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지 공처럼 커요. 라고. 아니 대추가 공처럼 크면 대추가 아닌 거 아닌가요? 지금 딴 거 사신 거 아닌지. 아무튼 시간에 그래요. 진짜 요즘 저는 사실 대추 뭐 따로 잘 먹지는 않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요. 대추가 그렇게 크다면 또 무슨 맛이 날지 또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번 마침 이제 추석이니까 또 한번 챙겨서 기회가 되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주보라의 가만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보라의 가만히 듣고 왔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 곡이 마련됩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립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또 공연 선물도 있어요. 음악극 섬 1930

놓치지 마시고 즐거운 명절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마시고 즐거운 명절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시댁 다니느라 바쁠 것 같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셨네요. 아유 너무 고생입니다. 근데 아무튼지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진짜 옷들도요 진짜 그냥 내버려두면 다 버리게 되니까 진짜 무조건 그러니까 가능하면 물건을 안 늘리는 게 좋고 물건을 늘렸으면 알차고 야무지게 수명 다할 때까지 잘 사용하는 거 이게 아끼는 지름길이고 뭐 환경에도 도움되고 뭐 두루두루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그렇게 잘 챙기는 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701님 안녕하세요 시인님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십시오. 솔솔 눈 내리는 3.1포 신청드립니다. 라고도 이렇게 인사말 함께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에휴, 그럼 또 전해드려야죠. 2701님의 신청곡 솔솔의 눈 내리는 3.1포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2701님의 신청곡 솔솔의 눈 내리는 3.1포 전해드렸습니다. 2701님 안녕하세요. 시인님 처음에 주제 못 들었는데 아파트 상가 빌라 등 방치된 자전거들 많은데 살펴보면 잘 닦아주거나 수리 부품 교체하면 멀쩡한 것들이 꽤 많고 기부 활용할 수 있을 듯해요. 재능 기부 될 수 있을 듯하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밤의 단상 주제는 예쁘다고 샀는데 아끼다가 못 쓰게 된 물건들에 대한 오히려 우리가 물건들을 못 쓰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괜히 아끼지 말고 아끼면 결국 버리게 되니까 잘 사용하는 게 자주자주 사용하는 게 돈 버는 길이다. 아끼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아, 또 전해주신 것처럼 또 이게 사놓고 안 쓰는 물건들 보통 정말 많은 게 아니죠. 진짜 이 자전거 같은 것도 방치된 자전거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진짜 좀 재활용 잘하면 여러모로 좀 두루두루 자원 아끼는 길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9414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명절은 누굴 위한 것인지 너무 정신없어요. 삼산의 지긋지긋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리고 9414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명절은 누굴 위한 것인지 너무 정신없어요. 삼산의 지긋지긋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아유 그래요. 진짜 맞아요. 명절 진짜 여러 사람들에게 또 마음 심란하게 만드는 시절이기도 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딱 전해드립니다. 삼산의 지긋지긋 전해드릴게요.

자신들의 음악을 윈드 앤 플로우, 우리말로 풍류라고 부르는 밴드가 있습니다. 독창적인 사운드와 메시지를 담은 작업을 통해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록 노래상과 록 음반상을 자신들의 음악을 윈드 앤 플로우, 우리말로 풍류라고 부르는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강강술래를 전범선과 양반들의 노래와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고 있는 양반들, 이제 양반들로 활동하고 있죠. 올해 양반들의 정규 2집 음반 Wings of the Phoenix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전범선은 양반들의 음악에 대해 우리가 곡을 쓰는 게 아니라 자연이 써주는 느낌에 가까운 작업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현대판 양반들의 풍류,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젤리곰님, 강강술래 돌아보자. 늘 듣던 강강술래랑 다른 감성이지만 신나네요. 라고 또 이렇게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2111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푸른하늘님, 연휴 준비하느라 마음이 너무 바쁜데 감기로 몸이 마음 같지 않아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연휴 앞두고 갑자기 아프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진짜 답답한 마음이겠죠. 일단 연휴 여러모로 잘 보내시길 위해서라도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조심하시고요. 몸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두 번째 달에 달빛이 흐른다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특별하게 좋은 시간도 아닌데 말이죠. 정각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월요일도 아니고 마음먹은 그 순간이 뭔가 시작하기 제일 좋은 때일 거예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입니다. 7397님, 9시에 헬스 PT 받고 집 가고 있어요. 오프닝이 제 모습 같네요. 5분만 게으른 불이다. 운동 가야지 하며 조금씩 미뤘는데 그래도 다녀왔으니 보람찬 하루 끝입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다녀오셨으면 모든 게다 용서되는 거죠. 미루고 미루다 결국 못하니까 문제지 뭐. 늦지 않게 해내기만 하면 여유 있게 하는 게된 거죠. 미룬 게 아니고. 박은영님, 이은밤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건 예뻐요 해주셨고요. 문혜영님은 타월을 구매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우리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아마 저 수건이 보일 거예요. 9월 25일이 이은밤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른바 3주년. 추석 연휴여가지고 그날 저희는 방송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 이음 가족 몇몇 분께서 저 수건을 제작해서 미리 축하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걸어놨습니다. 얼마 전에 구창모 선배님 다녀가셨을 때 그때 수건 몇십 주년이라고 이렇게 걸어 드렸었더니 많이들 예쁘다고 하시더니 그래서 생각이 나신 건가?

조금 늘어나는 건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을 위해서 뭐 수고해 주시겠다고 예, 못 이기는 척 동의해 주셨습니다. 뭘 어떻게 해서 드리면 좋을까? 오늘 저기 어차피 퀴즈 있는 날이잖아요. 예, 세 글자 퀴즈 때 정답자 분께 드리든가 아니면 예, 한번 뭐 생각을 해볼게요. 아,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덩덕궁 출석 체크 있으니까 덩덕궁

보내주시죠. 2부의 결정해드립니다. 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리 갈까 조리 갈까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보내주시면 이음가족의 투표로 정해드릴게요. 아,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는데 지금 시작할까요? 아니면 추석 지나고 시작할까요? 흰머리가 조금 났는데 셀프 염색할까요? 미용실을 갈까요? 이렇게 양자택일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머리 결정 달아주세요. 2부에서 K클래식 한 장도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자, 저 수건 갖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수요일에 손님 오시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삼행시. 오늘은 그냥 이음밤으로 삼행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음밤

는 맏며느리 분께는 추석의 무게가 남들보다 조금 더 무겁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글 어디에도 뭐 시름이나 짜증이나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예, 내일 마저 부족한 거, 예, 오늘 미처 준비 못한 거 내일 마저 잘 사시고, 원하시는 대로 즐겁고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시네요. 자, 558님은 문자로 참여해 주신 거고, 덩덕궁에 오늘 또 예, 어떤 분들이, 어떤 이음 가족 분들이, 예, 별칭 덕쿵이들, 어떤 덕쿵이들이 와서 자리 잡고 있는지 만나봅니다. 오늘 1등은 클로버 지화자였고요. 그 뒤로 푸른 달, 김인설, 너의 나라, 새 스펜서, 사랑, 안개꽃, 가을 아이, 갓난이, 금은동, 일산 멋쟁이, 안젤레나 졸려, 백마탄 환자, 빵빵 권쌤, 토파즈, 사랑빛, 자몽에이드, 서쪽들, 디미니시, 핑크공주, 해바라기, 오키오키, 수선화, 숲별, 박하사탕, 도로시, 금빛노을, 꿀빵, 조아용, 순수엔, 알머슨, 지금 이 밤, 한 줄만 더 봅시다. 방성우, 콩콩이 순이, 순수엔, 너와 나, 님 등등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해야 되지? 선물 안내해드리고 로고송 듣고 세 글자 퀴즈, 노래 퀴즈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좋은 요리의 시작을 만드는 프리미엄 키친웨어 브랜드 에델 로첸에서 프라이팬과 웍팬 세트를,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내가 노래 좀 알지. 스스로 자부심 있는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노래 짧게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세요. 자, 오늘은 3주년을 앞두고 특집으로다가 쭌디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유리상자 노래가 아니고 이세준의 노래여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모르는 걸 어떻게 맞춰. 무슨 조세호 씨도 아니고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자, 그렇지만 제가 보기를 드릴 겁니다. 예, 보기를 드리면 아마 대충은 맞힐 수 있으시지 않을까 제가 기대를 해보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안 그래도 모르는데 앞에 세 개만 들으면 진짜 모르시겠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생각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거든요. 네 생각에 웃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손님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막 서비스를 막 드리고 있어요. 네 생각에 웃어 난 사상 최초로 일곱 글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들려드려도 여러분이 모르실 거라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세준이 작년 이맘때인가 불렀던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번 너라는 여름, 2번 너라는 가을, 3번 너라는 겨울. 자, 작년 요맘때 제가 불렀던 노래 같은데 제목이 무엇일까요? 1번 너라는 여름, 2번 너라는 가을, 3번 너라는 겨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덩덕흥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예, 대충 찍으면 뭐 그냥 요즘 시기가 그러하니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노래를 듣다 보면 또 그 가사하고 제목하고 똑같은 가사가 잠깐 나오니까 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들려드립니다.

휘성의 너라는 명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쭌디가 들려드린 쭌디 노래, 예, 과연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4278님, 너라는 가수? 너가

팟캐스트군요. 몰랐던 게 미안할 정도로 좋아해 주셨는데, 아유, 전혀 미안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전혀 알리려는 노력을 안 하고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죄송하네요. 제가 한 달에 한 곡씩 거의 꾸준히 발표하다 보니까 가끔 좋은 노래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무화과님, 예, 자작곡인가요? 기분 좋은 가을바람 같은 노래예요. 아, 이거? 이거는 김진구라는 그 요즘은 음악을 안 하는 그냥 제 친구인데 음악을 전공했던 그 친구가 만들어준 노래고요. 가사를 심현보 씨, 사랑해도 될까요? 만드신 심현보 씨하고 저하고 같이 지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5798님, 이제는 저보다 더 세주님께 스며든 남편이 정답을

아, 가을 제대로 만끽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꿀빵님, 예, 노래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조아용님, 아, 신랑이 같이 듣더니 노래 좋다. 자기를 위한 노래야 하네요. 응? 저 노래 뺏긴 거예요? 조아용님의 신랑님이 준비해 주신 조아용님을 위한 노래 잘 들으셨죠? 정답 맞춰주신 분 가운데 덩덕쿵으로 참여해 주신 분

노영심 씨의 목소리로 그리움만 쌓인 애 듣고 왔습니다. 미니원이님께서 작년 합창 공연 때 이 노래 불렀어요. 잔잔하니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아 멋진 공연이었겠네요. 저도 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0476님께서 쭌디님 옷이 빨간 단풍 같아요 해주셨는데 야 여기 이제 가을이 되니까 단풍으로 보이는군요. 아까 어떤 분은 제가 지금 빨간 그 뭐라고 하는 거 니트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다가 까만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해병대냐고 해병대. 뭐 필승 수고하십니다 뭐 몇 기입니다 이러던데. 예.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을 보니까 로이킴 씨가 해병대에 나왔나 봐요. 네, 그 해병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객석에서 몇 기야 해병대이신 거죠. 몇 기야? 몇 기신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낮으면 뭐 서로 격려하고 뭐 막 그런데 또 멋있더라. 기왕 군대를 나오려면 그런 데를 나왔어야지 좀 군대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 강산혜 씨의 넌 할 수 있어 들었습니다. 2811님이 청해 주셨어요. 딸아이 고등학교 보내고 기숙사 입소하면서부터 허전할 때 이 음밤을 들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로운 저와 함께해 준 쭌디 이음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노래 청해 주셨고요. 우리 딸 마지막까지 잘 해내길 바랍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예. 뭔가 허전할 때 예. 조금이나마 이렇게 위로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기쁘고요. 또 감사합니다. 우리 따님이 고등학교 이제 곧 졸업할 테고 예.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인이 되어서 예. 훌륭한 사회인으로 잘 커나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도 계속 2811님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같이 화이팅! 예, 같이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넌 할 수 있어. 윤도현 씨가 굉장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같이 화이팅! 예, 같이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넌 할 수 있어. 윤도현 씨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보컬리스트죠. 예, 강산혜 씨의 노래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자, 결정해 드립니다. 진행해 드립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별것도 아닌 걸로 마음이 계속 바뀌는 고민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음밤에서 해결해 보시죠.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고민을 잘 들으시고 어느 쪽이 좋을지 투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부터 봅니다.

0: 노래 듣습니다.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1: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That's right.

아이고 참 뭐 이렇게 즐겁니. 소녀시대 이때 진짜 소녀들일 때잖아요. 예. 그냥 모여 있어서 그냥 그 뭐야 같이 한 공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던 시절. 기분이 좋아지네요.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사연 분꽃님, 사돈댁 추석 선물로 고기가 좋을지 건강식품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 봅니다. 먼저 고기. 9903님 고기죠. 고기는 있으면 어떻게든 먹는 편이고 건강식품은 호불호 있지 않을까요? 고기가 좀 더 풍성한 느낌도 있고요. 4298님 고기에 한 표. 건강식품은 체질에 안 맞으면 해로울 수 있어요. 6186님 고기요. 가족들 모두가 즐겁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건강식품은 따로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을 수 있어요. 해주셨고요. 예, 그냥 대충 봐도 고기가 좀 많긴 하네요. 건강식품은 김인설님, 나이가 있으시니 건강이 우선이죠. 장사의 신님, 혹시 비건이실지 모르니 건강식품으로 하면서 흐흐흐흐. 그럴 수도 있네요. 고기 안 드실 수도 있으니까. 비건한테 고기 선물은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자, 그렇다 해도 86%의 득표율로 고기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아니 박수는 아니구나. 왜 박수를 외쳐. 두구두구두구. 아, 핵도 있으니까. 비건한테 고기 선물은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자, 그렇다 해도 86%의 득표율로 고기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아니 박수는 아니구나. 왜 박수를 외쳐. 두구두구두구. 아, 했구나 벌써 고기. 분꽃님 사돈댁 선물은 고기로 가시죠. 자, 노래는 이번에 들

님, 예, 이번에는 마음만 전하시는 걸로. 정 마음이 걸리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 배우로 활동하다가 얼마 전까지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했던 그 박광현 씨 있잖아요. 박광현 씨가 그 주차장 근처까지만 와서 저한테 제가 이제 나가가지고 맞이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 중에 너와 나님 장사의 신님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꼭 보내주십시오. 당첨자 명단은 다시 한번 저희가 선곡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확인하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순수앤님의 신청곡입니다. 최재훈의 처음 그 웃음을 부탁해.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이제 해금이라는 악기는요, 가장 한국적인 소리를 내면서 현대적인 감각에도 잘 맞는 악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금을 오늘날의 악기로 다루는 연주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서양 악기와 이루는 조화를 통해서 해금의 매력을 세상에 전하려는 팀도 있죠. 해금 연주자 정겨운, 피아니스트 김윤희, 그리고 기타리스트 박윤상이 결정한 해금 살롱이 바로 그런 팀입니다. 이들은요, 우리 전통 음악을

황정면 씨 와주세요. 내년 데뷔 35주년을 앞두고 기념 음반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과 함께 멋진 라이브도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일, 박민희가 함께한 비웃어주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생각하게 되고 해서 오늘 종묘제례학 보태평의 장엄함과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종묘오향제라고 해서 종묘제향을 1년에 5차례 올렸습니다. 춘하, 추동, 그리고 나빌 이렇게 5차례인데요. 이런 날짜 규정은 국조례 설의 시일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묘제사의 경우에는 날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춘하, 추동의 맹월, 상순과 나빌에 제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춘하, 추동의 맹월이라고 하면 각 계절의 첫째 달을 말하는데요. 물론 음력을 말하죠. 봄은 음력 1월, 여름은 음력 4월, 가을은 음력 7월, 겨울은 음력 10월이죠. 음력 1, 4, 7, 10월의 상순 첫 열흘 중에서 좋은 날짜를 관상감에서 고릅니다. 일진도 보고 날짜도 보고.

되는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추석은 속절이라서 종묘제사 때 음악 연주는 하지 않았지만 제사는 지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습니다.

맞이하니 마치 궁중제례에 초대받은 듯한 장엄함을 느낍니다. 이번 추석 이렇게 좋은 날씨만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이 명절 즈음에 듣는 종묘제례악 좀 더 특별한 기분이죠. 또 마들째님께서 왕실의 종묘제례 추석상에는 기름에 지진 전이나 부침개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전 부치는 어머니의 수고는 없도록 간단히 차례상을 준비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상차림을 간소하게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다는 신문기사도 읽었는데요. 우리 마들째님도 그 대열에 합류하셨군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별곡 준비했습니다. 별곡은 영산회상을 특별한 방법으로 연주하는 음악이라 해서 나눌 별자를 써서 별곡이라 부르는데요. 별곡 연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들으실 별곡은 도드리부터

사자하니라는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곡에 우조와 계면조가 두루 나오는 곡입니다. 이 곡의 노랫말은 사랑과 이별의 속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란 걸 살려고 하지 아무도 팔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하고요. 반면 이별이란 건 팔려고만 하지 아무도 사려 하지 않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 그러니 장사랑 장이별, 긴 사랑 긴 이별을 할 밖에 수가 없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노랫말 읽어볼게요. 사랑을 사자하니 사랑 팔 이가 뉘 있으며 이별을 팔자하니 이별 살 이가 뉘 있으리. 사랑 이별을 팔고 살 이 없으니 장사랑 장이별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반우반계 환계락 사랑을 사자하니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 김효영의 생황, 신원영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사자 하니 사랑 팔 이가 뉘 있으며 이별을 팔자 하니 이별 살 이가 뉘 있으리. 사랑 이별을 팔고 살 이 없으니 장사랑 장이별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반우반계 환계락 사랑을 사자 하니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였고요. 김효영의 생황 신원영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황이란 악기가 원래 가곡 반주 편성에는 없는 악기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반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이 둘의 조화 괜찮죠? 은은하면서도 분위기가 있는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입김을 빌려내는 선

시각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며 사용해 온 선조들의 감각은 잠옷 문학적인 데가 있다. 이처럼 높은 소리를 청성이라고 했으니 여기 청성자진한 입도 높은 음역에서 연주되는 가락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청성자진한 입은 전통 가곡 태평가 선율을 높은 음역으로 이조해서 기악음악으로 변주한 곡이다. 자진한 입이란 빠른

청성 자진한 입 들으셨는데요. 박용호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따비밭에서 2026년 올해 4월에 펴낸 책 한명희의 오늘은 국악이란 책에 나오는 글 중에 청성 자진한 입,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입김을 빌려내는 선계의 소리라는 글을 만나보셨습니다. 이 책은 원래 1994년에 우리가락 우리문화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던 건데요. 이 중에 제2편의 악곡 해설 부문과 성악곡 가사, 국악 용어, 소사전 부분만을 따로 모아 편집해서 올해 4월에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음악이 전체 44곡인데요. 곡 해설을 읽어보고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책 함께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청성 자진한 입에 관한 글 나누셨는데요. 잡해서 올해 4월에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음악이 전체 44곡인데요. 곡 해설을 읽어보고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책 함께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청성 자진한 입에 관한 글 나누셨는데요.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입김을 빌려서 빚어대는 현묘한 자연의 가락이요. 선계의 소리라는 마무리 글이 와닿고요. 이 가을날에 어울리는 음악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6894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마들째님께서 앞서서 환계락 들려드릴 때 문자를 이렇게 주셨어요. 눈물을 수집하던 아저씨의 눈물 상자에는 눈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어요. 한강 작가가 이 노래를 듣고 동화를 썼나 봐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 그런 표현이 있군요. 우리 삶에서 이 사랑, 이별, 눈물 늘 있죠. 그런데 그게 시인 작가의 손에 들어가면 이렇게 멋진 표현이 돼 나오는 거겠죠. 봄봄님께서도 오늘도 국악 산책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늘 좋은 음악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춘향가 중에서 십장가 골랐습니다. 춘향의 죄는 바로 변사또의

0: 재질이 부적합하다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놓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매조, 한일자로 풀어놓는데요. 일자로 아뢰리다, 일편단심, 이내 마음, 일부종사하려는데 일개 형장이 웬일이오. 하지만 매우 쳐라, 예의하고 다시 이제 매를 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두 이자에서는 두 낭군을 섬기리까, 이런 내용이고요. 석삼자에서는 삼생가약 맺은 마음, 삼종지법을 말하고요. 사자에서는 사대부 사또님이 사기사를 모르시오 하는 등 이 형 집행은 부당하고 자신의 마음은 한결같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성토합니다. 이후 내용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십장가를 방수미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다짐장 올려놓으니 일심이라 썩었다. 이런 괘씸하년 너 인연 너 일심이 얼마나 고든가 보자. 당장 형틀들어 읊어봐라. 춘향이 이년 약지에 형틀 위에 올려매고 바짓가래 월신 지켜 형틀 다리 함양에 단단히 묶은 후에 괘씸하년 너 인연 너 일심이 얼마나 고든가 보자. 당장 형틀들어 읊어봐라. 춘향이 이년 약지에 형틀 위에 올려매고 바짓가래 월신 지켜 형틀 다리 함양에 단단히 묶은 후에 집장사령 분부벼라. 1호 사정 두었다가는 주장대로 찌를 테니 각별히 매우 쳐라. 어느 영이라 일부 사정을 두오리까 당장 뼈를 들어 올리리다. 집장사령 거둔

0: 아니여라.
1: 제한?
0: 내 솜씨로 살려주마.
1: 아, 뭘?
0: 꼼짝 마라. 뼈부러지리라.

0: 다 올 수
1: 또
0: 다 올 수 한
1: 부르짖은 형증 가제론
0: 다 올 수
1: 공중으로
0: 다 우체 한
1: 통틀 밑에가 따라 준향이는 조심스러워 아프단 말도 아니오고 고개만

0: 아월스원
1: 삼불화두로 하지마오 사자라스 따 부처노니
0: 월스원

0: 얼쑤
1: 사지롤
0: 얼쑤
1: 쯔쯔 사 사대 뿔에다 걸터고
0: 당황
1: 내

0: 됐다.
1: 다올 수
0: 포천원.
1: 좋지 한
0: 오마루 훨씬 사또 우륜을 밝히시오.
1: 다 좋지 한

여자들 이치를까 구관자들 이치를까 구산길 생을 허드레도

0: 뽀뽀 건네
1: 좋다
0: 30여운간 관문 출입으로 이런 경은 첨보 안에 이제는 나가 문전걸식을 하더라도 아스라 이구실 그만두랴 이때여 나무 노입쟁이들 모여서서
1: 좋다.
0: 아,

남기셨습니다. 피리로 남도 음악의 진수를 담은 산조를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명인은 자신의 피리 산조에 판소리 더늠의 남도 음악 정수를 담아 놓아서 진정한 피리 산조의 멋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산조는 명인이 1984년 무렵부터 구성하기 시작해서 3년간 공들여서 완성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구음을 피리 연주자 한세연에게 전수해서 완성을 했는데요. 이후에 여러 차례 손을 더 보아서 1993년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정기연주회에서 직접 장단을 잡았고요. 서용성류 피리 산조란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여러 피리 연주자들에 의해서 인기리에 연주되고 있습니다. 서용성류 피리 산조 듣겠습니다.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어진 서용성류 피리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이 장단마다 짧은 길이로 진행이 돼서 좀 아쉬우셨죠?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임해방류 살풀이춤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문헌자료를 통해 보면 살풀이가 남중송무, 이 남쪽 지방의 세속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세기 전반기 문헌에 그 내용이 보이는 걸로 보아서 늦게 잡아도 20세기 전반기에는 살풀이춤이 연행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살풀이

임해방류 살풀이 반주음악 윤서경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살풀이의 반주음악은 시나위인데요. 지난날 시나위에는 현악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무렵부터는 이렇게 현악기도 함께하는 시나위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남도잡가 육자백이 자진 육자백이 듣겠습니다.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입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였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사람들 발걸음이 급하던데요. 어떠신가요? 많이 바쁘시죠? 요즘 추석 준비하는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명절 소비 경향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분위기가 두드러지고요. 간편식을 준비하거나 실속형 선물 세트를 찾는 분이 많다 하고요. 또 여행도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국외보다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명절 때 우리 가족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같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가르대를 갈라 수의 주가 가르대를 갈라 수의 죽었으나 일곱 궁구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아니 들었으면 좋으련만 아니 가니 없고 보면 불쌍한 대령만 끈싸옵게 둘을 따로 약을 달라고면 어째 다시 꼬가리까 당장에 배를 따보옵소서 용왕이 회를 내며 이놈

설 내연 허라 저주부야 반세계 지타간 이게 쓸 데가 없구나. 어떻게 말을 잘해놨던지 용왕이 뒤로 벌렁 넘어졌던가 보다. 하마터면 아까운 인재를 놓칠 뻔하였구나. 어떻게 말을 잘해놨던지 용왕이 뒤로 벌렁 넘어졌던가 보다. 하마터면 아까운 인재를 놓칠 뻔하였구나. 좌우 재신들을 돌아보며 토끼를 어찌하면 좋을꼬. 재신들이 여짜오되 토끼 뱃속에 들어있는

0: 뱃속이라 수궁 진미를 먹고 보니 아 똥땡이가 동당 동당 하는 소리를 듣고 간들었다니 새끼이놈.
1: 아시오?
0: 토끼가 말을 그래 했기는 했다마는 속으로는 떨리겠다. 내라 살아. 내가 용왕님을 속인 김에 내빼는 것이 상책이다.
1: 예?
0: 이렇게 생각하고 용왕전에 하는 말이 소태가 이리 놀기는 좋사오나 대왕의 병세가 반만 이중하오니 하루 속히 세상에 나가 간을 속히 가져다가 대왕전에 바치겠나이다. 그 기특하고 고마운 말씀이오. 별주부를 다시 불러 여봐라 태공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거든 간을 주시거든 빨리 가지고 들어오너라. 명을 내라노니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토끼란 놈 본시 간사하오 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

가자. 기술한 진해여 백로주를 서가야. 오국 산철 말아 보니 내여 백로주를 서가야.

진짜 역 역강을 당도하야 어제 아침 범중주로 다 동상산 탈도

아비인데 대경선자 간전 후 공주할지단단이라 자대 등에다 처다를 실어라 머리성 추악거부가 빈네 대경선자 간전 후 공주할지단단이라 자대 등에다 처다를 실어라 그리고 약으로서가 한산 농명워 내 근산 좋을시고 비소로 돌아든지 주허

복판을 딱 올려놓고 내 이 뒷발로 확 밟아서 옹기찜 부서지는 소리를 내어 보낼 일이 로대. 네 충성을 생각하여 살려서 보내거니와 앞으로는 그런 보초대가리 없는 짓을 하지 말렸다. 그리고 내가 너희 용궁에 들어가서 보니 네 충성이 참 지극하던구나. 네 충성을 생각하여 약을 몇 가지 일러줄 것이니

0: 육독에 보내 일장중이 번지가 모두 일장중이라 대한불이 이게를 낸듯 사람의 손 하나 못 당으리라 두 말 말고 더 죽어라 아따 그놈 사람 손내력 들어보니 정난가 뚝 떨어지오 그려 그래도 혹 아오 내 몸에다 신화 실어주고 가시오
1: 신어
0: 아 그래라 수천 마리가 달려들어서 토끼 몸에다가 빈대도 혹 아오 내 몸에다 신화 실어주고 가시오
1: 신어
0: 아 그래라 수천 마리가 달려들어서 토끼 몸에다가 빈틈없이 실을 잔뜩 실어놓고 날아가버렸지 토끼란 놈 부재간에 실 한 점 짊어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적에 그때 마침 초등 목수 아이들이 낯가라 짊어지고 산으로 나무를 헐어 올라오는디 어이가리 너 어이가리 너 어이가리 없자도 와로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될지 별로 후바

날만 안세 가노 조맨덕이 깨만 너희가 날만 주르기 몰체가 일량이가 좋아 망기가 날만 우렁동만 신선지라도 한가 어디가 날만 깨뜻던 청산두 견 자주 운다고 각색 소리 다양수구 갔던 번님이 고국 산천을 돌아오니 어찌 이리 반갑구랴 깨봤던 모르고 다래들 호두독 호두독 깨물면서 이리로 깡총저리로 깡총깡총 거리고 도진다 아 이렇듯 한참 놀고 있을 적에 공중에서 으이, 뭔 소리가 나더니만은 달고

명절 연휴를 앞둔 하루는 아침 공기부터 조금 다르지 않나요? 시장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장을 보러 나온 분들이 계실 테고요.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에는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릴 테고요.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에는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릴 적에는 사실 추석이 참 좋았습니다. 옷도 한벌 얻어입고 갓 쪄낸 따끈한 송편을 하나 집어먹는 그런 기쁨만으로도 명절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명절이 즐거움만으로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 며느리로서 챙겨야 할 일, 또 아들로서 지켜야 할 도리,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마음까지 한가위라는 이름은 넉넉한데 그 앞에 선 우리의 어깨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이 오래된 말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해야 할 일보다는 서로의 따뜻한 안부가 먼저인 시간으로, 도리보다는 마음이 먼저 닿는 시간으로 이번 한가위가 그렇게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평소보다 마음이 훨씬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절이라는 것이, 그렇죠. 뭐, 어릴 때는 단순했습니다. 새 양말 하나, 새 옷 한 벌, 그리고 막 쪄서 나온 송편 냄새, 또 부엌에다 지글지글 전부치는 소리, 어른들 손에 들려있던 작은 용돈 봉투까지. 그 시절 추석은요, 기다리는 마음 쪽에 가까웠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다림의 자리에는 해야 할 일들이 하나 둘 들어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서운하지 않게 해야 하고 형제 사이에서도 마음 상 용돈 봉투까지. 그 시절 추석은요, 기다리는 마음 쪽에 가까웠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다림의 자리에는 해야 할 일들이 하나 둘 들어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서운하지 않게 해야 하고 형제 사이에서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 하고 웃고 있어도 마음은 피곤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종종 생각합니다. 명절이 정말 명절다워지려면 무엇보다 사람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요. 부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내일,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내일,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을 기록하고 풍성한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기획이 있습니다. 바로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2017년에 제작한 충청도 신화위 음반에서 취포물을 준비했습니다. 신화위라는 이름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본래 무속 의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발달해온 음악입니다. 여러 악기가 저마다 가락을 풀어내면서도 장단 안에서 서로 어우러지는 것이 이 신화위의 매력인데요. 충청도에서도 이 신화위는

될지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리의 이두현, 대금의 이용무, 해금의 김미숙, 가야금의 장지영, 검은고의 김규리, 아쟁의 김인규, 장구의 김영덕, 징의 조성환입니다. 충청도 신하위. 이 음반에 담긴 취포무, 국거리 듣겠습니다.

단가 철인가였습니다. 소리의 성우향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명절이 오면 식탁이 참 넉넉해지죠. 전, 갈비찜, 잡채, 송편까지 반가운 마음에 한 젓가락씩 먹다 보면 어느새 속이 묵직해지는데요. 예전에는 그럴 때 채쓰니 손을 따야 한다면서 바늘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바늘로 손끝을 찌르는 방법은 소화불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소독되지 않은 도구를 쓰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면서 마시는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시고 나서 트림이 나오면 잠깐 시원한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위 안에 가스가 더 차면서

천이 구름이며도 백운중 신선미도 역산의 바초인예요 행차 따라온 기생 토인예는 급차이에 우와

하는 판이 네 본관이 자기 생일이라고 사령을 보내고 하인을 보내고 생야단을 쳐가지고 군봉이 맞이 못해서 남원에 와서 그 신관사 또 잔치에 앉았으나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생겼는디 앙어사또가 욕론던 노라노니께 아 천양반이 혹 어사또가 아닌가 싶어갖고 속으로 껄쩍지근하단 말이여. 네 여봐라, 그 양반 말석에 앉히고 음식이나 잘 대접해봐라. 혼시 양반인 듯하구나. 어사또가 부채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의 풍경 소리 그리고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복이나 왕실 복식에서 금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꽃과 글자, 문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는 금을 종이보다 얇게 두드린 뒤 직물이나 기물 위에 붙여 무늬를 만드는 우리의 전통 금박 공예인데요. 그런데 이 오래된 금박 문양으로 별과 행성, 우주를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국가 무형유산 금박장 보유자 김기호 장인의 특별전 금별 우주를 만나다가 무계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기호 장인의 집안은 1856년부터 6대에 걸쳐 금박 공예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재정을 맡았던 내수사에서 금박 일을 시작한 고조부로부터 오늘날 아들 세대까지 170년 가까이 한 기술을 이어온 건데요. 김기호 장인은 부친인 김덕환 장인에 이어 국가 무형유산 금박장 보유자가 됐고 왕실 복식과 전통 공예를 복원하는 작업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무계원의 한옥 공간과도 잘 어우러지는데요. 안채에서는 조선시대 여성 예복인 원삼을 비롯해 전통 복식과 한복 소품, 또 금빛 문양을 넣고 오칠로 마무리한 함을 볼 수 있고요. 장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작업 도구와 작업장의 모습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채로 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조선시대 별자리 지도를 금박 공예로 풀어낸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비롯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금빛 우주, 금빛 궤도에서는 전통 금박 문양이 태양계의 행성과 별, 우주의 궤도로 변신합니다. 왕실 의복을 장식하던 금빛 문양이 한옥 안에서 밤하늘과 우주로 확장되는 모습은요,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그리고 10월 3일에는 김기호 장인이 직접 금박공예의 역사와 전승 과정을 들려주는 강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 무계원에서요,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그리고 10월 3일에는 김기호 장인이 직접 금박공예의 역사와 전승 과정을 들려주는 강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 무계원에서 관람하실 수 있는 금별 우주를 만나다. 오랜 전통이 오늘의 상상력을 만나면 얼마나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지 금빛으로 그려진 우주를 통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랑 만들기 색동아리랑

보면 배의 솔기 끝을 발 안쪽에 맞춰주고 남은 바짓단을 모아 뒤로 돌려주고 배님 끝을 솔기에 대고 두 번 돌돌 돌려 외코로 묶어.

0: 지금은 특별해져 버렸고 지금은 낯설어져 버렸으나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고운 우리 옷 이야기.
1: 들려드린 곡은 아리랑 만들기 색동 아리랑이었습니다. 노래의 한복 세상을 꿈꾸다였습니다. 다음 곡은 옛 가락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 음악인데요. 황희종 작곡 신도들입니다. 전통음악 도들이를 바탕으로 연주 속도에 변화를 주고 그 사이사이에 잔가락을 더해 만든 음악인데요. 18연 가야금 두 성부가 어우러지면서 익숙한 도들이 가락을 새로

애고 김장할 무와 배추를 심는 일과 함께 벌초 또한 한 해의 일거리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추석 무렵 조상묘에 풀을 베고 돌보는 일은 오랫동안 집안의 연중 행사 가운데 하나였던 셈입니다. 벌초날이면 멀리 흩어져 살던 친척들이 모이는 집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따라 산에 오르면서 여기가 증조하면 멀리 흩어져 살던 친척들이 모이는 집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따라 산에 오르면서 여기가 증조 할아버지 산소다, 저쪽이 큰 할아버지 묘다 하면서 그동안 잘 모르고 지냈던 집안 이야기를 듣기도 했죠. 일을 마치고

0: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 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민기의 가을 편지에 이어서 잔나비 노래였습니다. 가을밤에 든 생각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청어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5551님, 저희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을 위해서 영화 관람하고 일은 적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어떤 영화 보고 싶으세요? 아, 요즘 영화관 가서 영화 안 본 지 다들 오래되셔가지고 어떤 영화든 좋다. 영화관에서 까맣게 된 그 공간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 옆에 팝콘, 또 한쪽 옆에는 콜라. 그 경험 자체만으로도 좋으실 수 있겠습니다. 소담킹님의 추석 연휴 계획, 저는요 그동안 못 잔 잠을 몰아서 잘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적당히 먹을 거예요. 그래도 또

저희 집에 모일 기회가 없었거든요. 더불어 시어머니의 빈자리도 느껴지는 첫 명절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명절을 기점으로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죠. 함께 살던 가족들도 떠올리게 되고, 또뭐 집에 모여가지고 떠들썩한 시간들 보내시면 되니까 쓸쓸한 마음보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꽉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산모쟁이님, 연휴에도 계속 일을 하고 추석 당일날 오전에만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명절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나머지 대다수의 우리 또 국민들은 편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신미숙 님도, 어이구, 추석 연휴 다 회사 출근합니다. 그래도 그 틈에 오늘 아버님 뵈러 가고요. 치과도 다녀오고요. 음식 준비해서 어머님 납골당도 내일 가려고 합니다. 정말 정말 아침 저녁으로 바쁜 추석 연휴가 되시겠네요. 건강 잘 지키는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9249님, 시댁이 가까워요. 일요일 시댁에 가서 어머님 뵙고 왔는데, 목요일 날, 연휴 첫 번째 날, 내일인데요. 음식하러 일찍 간다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살짝 후회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머님 뵈면 다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앞서니까 그러신 거 아닐까요? 더불어 저희 친정에는 호두 나무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갔을 때 높은 나뭇가지에 달린 호두마저 못 땄는데 그 호두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한가득 주워올 예정입니다. 한디는 호두 좋아하실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좋아합니다. 누가 까준 거 먹는 거 좋아합니다. 호두 까는 거 진짜 힘들어요. 도구가 있겠죠? 예.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도구가 하는 거니까. 자, 계속해서 박정미의 소리로 능수버들 듣습니다.

박정미의 노래 능수버들 듣고 왔습니다. 자, 청어들이는 햇살 오늘 아침에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뭐 하실지 사연 받고 있는데요. 4897님 외며느리라서 33년째 명절 음식을 혼자서 하고 차례 지냅니다. 아이고, 왜 혼자서 하세요? 남편분도 좀 도와주시고 또 이러저러한 가족들이 많이 없으실까요? 아이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추석 차례 지내고 친정 갔는데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두 분 다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최근에 시어머니 치매 증상이 나빠져서 걱정입니다.

장기지떡도 좋아해요. 오늘 선물 중에 후보로 있긴 한데요. 잠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8517님, 정답 송편이겠죠. 반달 모양으로 송편을 빚는 이유. 보름달이 되어가듯 점점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와, 우리 조상님들은 진짜 미래지향적이었네요. 그러니까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달은 보름달이지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거는 반달이다. 앞으로 점점 복을 더 채워나가서 보름달로 내 삶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었다라는 거잖아요. 좋네요. 오이, 얘기하는 저도 기분이 좀 풍성해지는.

좋니 흥보집엔 서론 여러 날을 굴보노니 고개로 왼쪽으로 쑥 빼고 뱃속에서는 미꾸라지 소리가 쪼르륵쪼르륵 나는디 흥보 울며 허는 말이

자, 시티팝이라고 하면 편안하고 세련된 그런 팝음악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이 시티팝 하면 꼭 떠올려지는, 꼭 얘기되는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요. 마리아 타케우치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인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요. 1980년대 당시에 해외 진출까지 할 정도로 굉장한 히트곡들을 많이 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Every Night 이라는 노래도 1980년에 발표된 그의 세 번째 정규 앨범 수록곡인데요. 전부 다 미국에서 녹음됐습니다. 이 당시 최고의 연주자였던 잽 포카로, 스티브 루카서, 데이비 포스터 등등등 이런 분들이 세션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연주를 들어보면 연주가 굉장히 좋고 사운드가 8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50년, 60년 전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세련된 그런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이 굉장한 경제 성장을 기록했었잖아요. 버블 경제 거의 끝트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황의 끝트막쯤에 발표된 음악이었습니다.잖아요. 버블 경제 거의 끝트막. 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황의 끝트막쯤에 발표된 음악이었습니다. 자, 함께 들어보죠. 마리아 다케우치의 Every Night.

마리아 타케우치의 Every Night 함께 들어봤습니다. 근사하죠. 아, 근데 이 시대가 명곡을 만들고 시대가 대 아티스트를 만든다 이런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이러한 경제 호황을 누렸다면 이 당시에 혜은이, 남이, 윤신혜 선배님이 이런 음악 와우 뭐 우습죠. 발표하셨을 것 같아요. 또 더불어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

0: 이거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시작했어요. 농지 전수조사 이건데요.
1: 네.
0: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1: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달에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0: 아하,
1: 이게
0: 예.
1: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0: 예.
1: 농사 짓겠다고 농지를 샀는데 실제로 농사 안 짓고 뭐 방

0: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전답이 있는데 네. 뭐 어디에 몇 평이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투기도 투기인데 그 전수조사를 하면은 전국 농지의 이용 상황 데이터를 예. 국가가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뭐 집계가 잘 안 돼 있고 예. 정리가 안 되니까 아하. 그러니까 뭐 단지 농사 안 지으면 땅 뺏을 거야 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이게 다 오래된 자료이다 보니 예.

0: 있습니다.
1: 예.
0: 이웃 농민에게 농사를 맡기기도 하죠.
1: 어,
0: 도시에 있는 자녀가
1: 그렇겠네요.
0: 혹은 고령이신 분들이 어, 이 땅에서 이제 뭐 너가 이제 쌀 해서 뭐 해줘라 이렇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농촌에서 또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진 임대차들 그 등등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법의 원칙만 보면은 어, 소유자하고 경작자가 실제로는 다르다고 문제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농지법 위반은 법으로는 그렇거든요.
1: 예.
0: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 농지 투기꾼이다. 이렇게 몰아갈 수는 없는 현실인 겁니다.
1: 정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 어, 케이스들이 막 발견되는 것 같은데 법의 원칙만으로는 정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0: 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융통성을 넣기로 했어요.
1: 예.
0: 실제 농촌의 이런 현실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은 구분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1: 예.
0: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할 건데
1: 오호.
0: 일단 요 보니까 시스템을 보니까 명확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1: 아하.
0: 농지를 사놓고 개발 이익을 노려서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놓고 부동산업을 한 경우 등등등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반대로 그냥 기회를 좀 주는 거는 상속받거나 이런 것들 예, 우리가 흔히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연들 이런 것들은 정비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네, 이번 논란에서 어, 좀 임차농 문제라는 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 땅 빌려서 농사 짓는 분들이요.
0: 네. 왜냐면은 농지 가진 사람한테 그럼 너가 소유주잖아.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1: 예.
0: 농지법 위반

0: 농산물에 대한 데이터가 또 된단 말이에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국가가 처음으로 좀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1: 맞습니다. 자,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를 잘 다듬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이제 이번 주도 추석 연휴고 다음 주도 또 연휴고 그 다음 네. 주도 연휴예요. 해외 여행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해외 항공권 구매했다가 낭패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취소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수수료 폭탄 맞는 경우도 허다하다는데요. 이거 어떤 일인지 살펴보죠.
0: 예, 그 항공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여행사나 특히 해외 온라인 여행사.
1: 예.
0: 그러니까 해외 온라인 여행사를 OTA라고 하거든요. 어? 그 항공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여행사나 특히 해외 온라인 여행사.
1: 예.
0: 그러니까 해외 온라인 여행사를 OTA라고 하거든요.
1: 오.
0: 여기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취소할 때 수수료를 이중으로 물거나 예약자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가 곤란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1: 예.
0: 일례로 A씨는 이 여행사를 통해서 인천에서 다낭으로 가는 왕복 항공권 7장을 네. 292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1: 오호.

할지라도 뭐 에어프랑스 이렇다 할지라도 수화물 붙이려면 그게 또 유료로 수화물을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소연의 퇴사할게요. 함께 들어보죠.

0: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걸그룹 멤버잖아요, 그죠? 전소영 씨.
1: 아이들,
0: 아, 맞다, 아이들. 오와. 솔로곡도 아주 좋으네요. 자,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뉴스. 조현정 씨 다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휴게소 들르면 뭐가 가장 맛있을까 고민부터 했는데, 요즘은 가격표부터 본다.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휴게소 음식값이 너무 비싸졌다. 살펴볼까요?
1: 한디님은 휴게소 자주 들리세요?
0: 저희는 들리죠. 지방에 공연하러 가고 그러면은, 예, 뭐 커피랑 뭐 그냥 적당하게 차 안에서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저는 그 정도로 먹는데, 아예 식사를 하고 막 이동하시는 분도 많죠.
1: 그렇죠. 가끔 이제 뜨끈한 국물이나 이런 거 든든하게 땡길 때도
0: 헤헤.
1: 있고.

0: 많이 주냐 이게 아니라 이 가격을 내고 먹을만 하냐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될 것이다
1: 예.
0: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메뉴는 지불을 할 순 있어. 근데 여기서만 먹는 경험
2: 아.
0: 여기서만 먹었는데 맛있더라 하는 음흠. 그런 게 있어야 되고
1: 그렇겠네요.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 싸도 비싸도 납득할 만한 가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1: 그렇네요.
0: 네, 여러분도 뭐 어떠세요? 아까 자주 들리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0: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1: 네, 지금 뉴스 장면 보고 있는데 강변에도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고
0: 네.
1: 또 다리 위에도 다들 매달려 가지고 상어 네. 보겠다고 이렇게 계시네요.
0: 멀리서도 오시더라고요. 부산에 상어 보러 왔다고.
1: 예.
0: 그러시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초반에도 이제 원래 부산은 처음에는 재난 문자를 보냈어요.
1: 아,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0: 네, 그랬다가 이게 도리어 인기를 원래 부산은 처음에는 재난 문자를 보냈어요.
1: 아,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0: 네.
1: 조심하십시오.
0: 네, 그랰다가 이게 도리어 인기를 얻으니까 전재수 부산시장도 안전 때문에 걱정은 됐지만 네. 지금 잘 있습니다 하고
1: 우와.
0: SNS에 관련한 글을 올릴 정도였어요.
1: 그래서
0: 이게 그러면은 왜 안 나가는 걸까? 전문가들 설명은 예. 크게 두 가지예요.
1: 오.
0: 먼저 먹이 따라 들어왔다가 나갈 줄을 모르는 거죠.
1: 아.
0: 출구를 못 찾아서.
1: 그러네요. 어이구.
0: 왜 그 날벌레 같은 것도

0: 루머가 돌았어요.
1: 루머가요?
0: 사장님이 상호한테 먹이를 밤마다 몰래 주면서,
1: 아, 못 가게.
0: 에, 못 가게 잡아두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이 흑막의 사장님이다. 이런 루머도 돌았는데, 사장님이 직접 SNS에 글을 썼습니다.
1: 예.
0: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지만, 상호에게 고등어 몇 박스 선물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사실이다. 상호에게 너무 고맙다.
1: 그러네요.
0: 다만, 이제 너무 바빠서 응대를 느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린다. 뭐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1: 예.
0: 그리고 또한 가지.
1: 또 있어요?
0: 네, 정말 신기한 것들인데 북한에 이렇게 상어가 모습 드러낸 뒤에
1: 예.
0: 롯데자이언츠 야구팀이 3연승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1: 와, 상어가

한서 국립 부산국악원에서 만든 음악입니다. 영남 민요 영곡 들으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추석을 맞아 광주의 역사와 풍류를 담은 창작 음악극이 부산을 찾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열리는 국립부산국악원 추석 초청 공연 광주특별시립장극단의 희경루 방회도입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희경루는 광주의 대표적인 역사 공간인데요. 이 작품은 400년 전 그림 속에 담긴 네 남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마주한 네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우정, 갈등과 이별이 펼쳐집니다. 마치 그림 밖으로 인물들이 걸어 나온 것처럼 한 폭의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건데요.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를 중심으로 민속기악과 전통무용, 연희, 창작음악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펼쳐지는 희경루 방회도와 함께 깊어가는 추석의 정취를 만끽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풍성한 한가위를 응원하는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펼쳐지는 희경루 방회도와 함께 깊어가는 추석의 정취를 만끽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풍성한 한가위를 응원하는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